레이트링 산칸나니 드나치와 금단이 되는 하시 그럼 이런 신게 람지언이 세케톤다니 이런 신게 옐름라 싱칭 넘고르즈가 인 나체 준즈간도 리셰 주래 테나 야나 먹치 그 특가게 단디 한탕 삼진이 당

0: Chechen Delusil Rami Lam Kada, Nati Lampton Uchi Champton, Chilamba.
1: Chechen Delusil Rami Lam Kada, Nati Yamu Tamchen Doru Chelapsin. Delusil Lampton.
2: Artinga Sankan Titar Tanich Nyambi Wakara Tong Langraman Jimbandana, Sorhun Yangonian Tinkan Work Lum Chantang Sorhun Shangchen Dumjian Tokja Chibra Kani Jinyam Dil Chigrab Jimbi, Ti Tulak Chigranga, Ta Tong Lian Sati, Mdrajida Lam Tan Shipirian Santina. Nayana Tianangan Sandy Som Dugba Tang Don Zimba Jahi Don Jabinam Tina Chutangam Jing Tit Samband Kabur Kaning Asir Matu Rang Chunkar Tanshan Tong Chab Dichi, Jam to Totum Rashingan Jamjian to Bagalamu Yanda Chikam the Dan. Then I took a yard, second bullet, and the Kongo and Wartham, the Dangerman, and Dragon, and I should surely think they were the American Jogan Wartham, the Dangerman, the Engine, and Tandani, Tang Chet, Kavarshagan, the General Jenga, Chetaka, Tendon, Tambi, Mondan, Yanisha Wine. Retina Chi Wartham, the Ninton Waga, Gordic Trendy, Tanga Dan Shikan, Kaprin, the Nazi, and his antenna, Shasur, Tetan Hunter, Jetchi Sankanabag, Tundanayan, Tanga Dan Shikan, the Jolas Kondajona, the Tugger Nazi, Tusum Yerg, Sumden, Tingi Kaprin, or Gavsa.
3: Oh, the Moyen, don't somebody, Maringa, the Moyen, the Tanga, the Pim, no, Tom, the Yang, the Pan, the Chesiwain.
4: I don't know if you can see the lamb.
3: 시가 치 다 저서 군을 다 지치 모임서 영화 침부터 되는가 다 중국에서 아주 좋으드려
2: 네딩게
3: 오늘 다 카키스코치 나가다 정말 인디티 모다 나가 니라테요 시가다 나가 분기지기 티셔야 요금 또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다급 가능한 데 전진나 다시 컨시디마 바고 가나 모양나 사치란 듯이 바고 치카 토스 다 지연 랑게 사치인데요 안나티 나시게 제스나 오스다
2: 네딩게
3: 원래 지금 거기 드르키 소식이 냐면 저기요 시기 개친다. 데이터나 다우치 다 카크피안티 니텔레게네랑 거 고르칸데 뭐 다는 그거요. 람프라도 고지 마일라요나 기초자들은 그 찰즈 찰고에니 되게 마일라다. 지 단주즈나요 달라마치 되게 양티 텍스 그 고네랑 거 고르고 칸다 뭐요나 다우치 양 니츠 그 고네랑 거 고르다. 지 톰테네

야녀니비 실라라라 촌지나 나치 에르트 페촌데 트루이 탐니 담무 실라라 실라라 니나 트쿠 촌촌 참마땅 산테 시다땅 린주가 담무 실라양시 멍가 강터 트쿠 촌촌 참마가 실라 멍무스가 니니 됐땅 아랑가 시티가 초안데 니나 토르능 담바스가 땅주 영나 나치 시샤 강멍즈 실라 길리 됐땅 이쿠스가 정탑존다 시가 실라가 니나 게임슨 소즈그 리 테나치 테랑 조키 팅질가 칼음 데브질란가 땅아 트쿠 촌촌 드근수 시키클랑 노가 Nyamtasye sikono silandeh sinyan juyel, chakuchang chong changmaga yang nyembi shiorta yukuzga junggo.

0: 동물. 나 아마 게 못하고 심즈가. 응? 너 똥이 우람 히페? 너 땅은 더 끊으이나 탕지. 또 무슨기라 전 다시 못된 게 지즈가. 어허 어허. 나숑 총리즈가 젠바가 라이 용루젠 그다. 아니 운도 무슨 조정하라 말어. 땅 아름기 그다 초까지 될다. 주거 주거 땀이 심못가 하나 왔송즈가. 심못가 샘잡땅에 머글가 라차단 죽지만 뒀다. 어레마지 송대. 아 이게 못해 지금 탐동다. 아 이게 못해 지그지그지그 될 헛송즈가. 아이게 못다 폴랑달이 시무테 시라지가 득동노다 시무트라 지바즈 흐치그달이 츠카돌이 아이게 못엔드게즈가 아이게 모 초치그마고 숑긴지나 침득 카르거워 초랭거 송진나레자 카르거워 데랑을드게 잔조군우첸게다 나글이달이 초랭거 송지다다 나용나인야 초치그마고지 디게샤톤다 아이게 못라 데 지바즈게 예체데다 머거 잡거 아니우지 못다 랑땅이 시무트가 시무테 카르거지그당다 그냐 시무드가다 마시즈가 라차드고다 쳐즈긴드가 희난돌리다다 간 아이게 뭔데게 비셨음 아이게 뭐 초담 해후라 나 하스근 좀 너무든 좋아다다 나라 요언조 고지 되게 비셨던다 아레만 조금이다다 그 조요수고 잡히디 나와 손즈가 드나머게 아레마 카시나 아직든다 너나다 사마드고다 나마나 죽다 요던즈가 든다머게 샘니 아가이들이 다성당 아수치가 좋 진린 자치즈가다 요던나렌들이 아가이도디다 Sukchikajawuraan gomaragali Sama japchikita Tukujura yungu numar gergitangzga Tanda margi Arugcho, arugcho Chicho rima khura Tangma wara Chichi nga Samashiniga nyurchunara Dasanda Ngara chicho chanlan jachila Ngayu maa maazu Chicho saganjikjiyo gozi Kachu witangda Kachi japchike garga chubchugata Samata si charchungzga Tanita Dumja khatanigita Hobam phajura Haha, ta ngayiga jigsun, ngayiga ngayiga nyasi nga, nyagin joji zita, honpa zira wussunzga. Tanda rungura chiyo niga kermutab dittangi, shimudayin digayiz zizga. Chinga cho chizgibshin nuinar chukara, chinga cho zambani hiki yungna, nchuk yungna dumuta matara, tashina cho changma shana marzi, digayibshetangzga. Tanda shim, tani shay charzgda, kanyigara rungurga nyasi nga, nyaga wussunzga. Shimudaga, Kabdita, tangma, margi, aige muten gokuri dali cherongnu tamuta yila chani, semnin jupachi, hindebjwa ta gojigi wussunzga. Tanda margi gosong dali hitawi danta, sukchik zhuga margi hindebkuna ta gosongi, remajgiong dali, chik-chik ngochikti tangta, shimute, chazgari zdinu ta, margi tangma, aige mutagan gokuri dali, ngi wuta chiki cherongdaga jangu changma, chik-chik ganini wshetangzga. Tab shema shila ta, margi sema, ta sukchik zhuga kaya jimandu ta, ta margi hitawi, hitabka-tabka-ta, Mergungoni tolangi tolangi tenir. Tanda tota jelangra jelangsunda mergeb shazga nezozga yuqa yuqazga luqsunir. Sha nezozga luqzgata merge merge tuqpozo qorazgi tsgata tashga ayge musansatta sampri wusunir. Kapteta ayge musoma yoyondali chiktinda merge lochika lachata mesonda semdige merge ngoyuqton hidoti tsagata lorjiga chika lacha lacha sitanir. Tanda merge rema gojik sunda chiktirita. Пшиазга низоза юқа-юқазгыда кырсынга гочингоната лача лачасеку номер гергтыңзга тында мырга семзга думуша юқазгыда нотхкнута инжимарын дотта пшатта чыртыңзга тида та пшатта чекан кырсынга гочингонгоне пари лача лачази тында кыня дуқачи дали низгы дали та пшатта зонтыңзга пшатта зонтыгда мырги пшатте ngo la cha ka nu cho yin zi tge chi ti tong da shan ni zo de gra yin nga yin zi tge she tong zi de ni yang mer ge na dang ni cho su jin zi shan ni zo de he ge zri de guo ji zi ga da shan ni zo de a chi le le ma chi a dang ma su da cho jing ni nga gim ko zi ge zi tge she tong nu da mer ge ra zi ba zi ge yi chi de da shan ni zo de che de da wo song zi Tanda kirsunga yu sunda li ta, ta merga lochika la cha me sun chenga ya, merga yabshirwa lika ligan jogun hikab di ta, sha nizugan di gizizga. Da sunda cho, lika liga ma sunga choga, derung chunga zgunga, chide nga chunga tunga, gunputu guzina, nga laka ni shabuzga tunguna tumuzga sinzi choga zir ta, chenig chenjiga ta, derchiga choro toa zi, di gizizga. Tanda nguma ningung ta chunga zgun tunga, chunga tiga ta, sha nizugda ta, mzidiga yitta nga zgun urgzga ta, ta aluwa abtangi, gunputu inzi tinu ta, kanyigin. Ngayiga gormuzga maazga mirgo, psha nizondaga tukni, psha pizga tawna ngayiga tawmuzga shina tawna chukazi, tige psha tawnta, psha nizog xeke chikpag tawnta, psha pizga tawnta chanbambayi marawab tawnzga. Tani ta, 총아 뜨겠다 샤니 조도 논밥 좀 송다 고르무라 뜨무스 기신 땅다 샤니 조도 체리다 우송스가 든다 커서라 고분을이 식고록 송스가 나름드가 나초 냠 소고치가 든조 강이 나라 준참 논틀 머니스 머리너스가 하는 맞다 더 지지리 터나다 하장 송노 셰고너고 니샬리스 송고치
1: 아리 형님이 듣고 총총소 범무 시엔 추구시에 누가 아래득 등 워무 총총 세구노 나스템디 년제 요크 듣고 총총 청마가 아른가 파마 등 아카 아니 응글음나요 누가 영다 등다 스타위 나스템 강망스기 정종 아리와이 슈니 지티츠 담진 일란드가 등아 리둥 적진 저가 아부 세구는 디니나 등아 아 데른 거 나총 시비 가츠근 지티 참바 리비 가르쿤가 나시 주일
2: 저게 총총 아부 차름 밟고 논데다 시그식 생겨요. 이 체크글이 차름 밟고 뒤다 안나무 흐트는거 종이 흐트는거 뉴러주위 지그땡거 시앙이 담쳤다 너가 요요요로 새끼야 닌끈오 흐흐흐흐 왑니까라 아하 나 차름 안데다 니에직 생겨고 아보그 세마 에 차로안디라 차르고스다 요치르고 가디 차르고덕탄당나다 차르바 마탐나미니 아 따땅잉이 탑축대 기르와즈다리 던돌이다 아보 차로아그 차르고자그 와송즈야 라워즈니 버느그즈가 티땅즈야 아부 셰죠 아롬 버너 치 차르와그 저구스돈사 강나요온디 치 어히 나 차르완디 니치 생각고 차르다와그 고너즈 마리아 응을기요츨 홀론바 홀론니 끄땅땅 타고 다 지노 버너 끄다치 코이 이암차리 시르코린다 시스
3: 차라고 아르고스탄토나 다슝오 지그나 마리아 가티 차르마우나 담농고 스타스흥 참마치 타나 마르 티탄 차리타 나 카디 흐치그라이 오노 마르고
2: 다 세스라 담브즈글랑이 자가 총총 아부우시와 하이기땅이 시르코리랑게 참아와성즈야 자가 총총 아부 영 송송송송송노 세즈가 카톤당스 흐시스티노 세가나나 좀모 마마즈가 치스는 온고노 어레기 자가 총총 아부가
3: 차르완디 차르고스돈 사카나욘드히 차르완다 닝닝 코너스 마르고 네식 생거라 너리 요츠노 콜롬바 알로엔 까땅땅 타야
2: 다지 디노 세어가나나 치슬 몽고노가 정무고이 정무 총총도고 이암차리
3: 아니 니가도 초리글로기 헬리 지게지다땡인 더시스 치 차르와그 철구스탄도나 너 초컨스그니 초고니 너 치컨스그니 치슬 몽고니 가테 차르바 마탐나 치 청마르캄 조너 첸첸 청마라 차리 흑성첩 청마라 흑감 조너리야
2: 지등이 저가 총총 아부시와 최초지기 땅이 반듭각성아 주성지야 양 저가 총총 아부 초가 저진대리 말아요노 그게 얄잠수카 토한당지야 얄잠수카 용의 흑치띠노 냐친지 그르근단나요노 어리기 다니 저가 총총 간다 지스
3: 아로 냐친 초대모 차르와그 철구스톤 사깡스가나 요온드게 제히 찬데다 오마직 생거고 찬데도 와크 코너스가 말이야 늘리요슬 올론바 알론니까 땅땅타
2: 다지 디노 냐친데 이암차리
4: 오 지 차르와그 철구스톤 땅나 너 첨저 제총은이 제총아온 조너리야 차르마옵차리 허리암수 인그 터기 허리암수라 제총아온 조너라
2: 더 이시했더니

야냥이비 두구총총초 다스타치즈거 산지능진반데인지나 나총시비 가츠거 지티참바 리비스카르콩이 리테나치 슈닝이나 시흑슴스가니나 쳔모레 리흑시슴 제룩셴칸아치 등슬하모리 존은 호주르 히릭 로부터 송아마이 넘세고노 아치 시스템 대신 연구일

허브지를 숨송들을 항아르진 지지어라 바등 고과르동마인구든 지인 초롱 로브자를 흐르그니 요은든 로브도 송마마인음 초롱 미질등 머르그제레비 미토그지르바디 마인음 초지 제스브디인 삼식죽등 수들 버핍디인 하리신 삼식죽등 마총알아 스승제진득응 마르제 초나랑 동차비 쇼빠 착지 요모 다르다 쇼과데 파르죠 초나랑 동차비 곰주 시장에 빠지인 마르제 초나 디르비시 가리와인 우모 켄영 다르다 초나 흑즈그바과비 우모신 시운 바르즈마 시인 구둔 체인 마르지 존나 체주고 이끌 온화시인 우문 옌영 다르다 존나 또한 등와 삼지라믹비 박파식도 착구둔 체인 쿠리 삼노시 동동 초릉 돈트르신지 럭동 찬다 증이 피를 파이지 뻥들럭구와 옌영 삼신 삼신다 님 접신 바는 흐동의 영전 자리 마인 벌 럭빙 우저 모임 벌데 심친 심친다 님 접신 바는 흐동의 영 습장비 하잡신 제 포트 마인 벌 카유 럭유지

0: 네리
1: 데나다 롭디 롭소 저거 땅 그 마제 력경도고 다소 관계성이 자고노 데 그 그 건토이나 그 근초 땅원이 저거 저거 뭐 근초 땅원이 저거 시리 근이와들이 직포 대통 선바들이 렉쇼 렌탄 저와들이 나르초 렌탄 안와 단도문 시가 안와 땅이다 저거나라 센터랑 직트데나 저거 마오피 크르케마나 젠즈케 체산데나 저건 도르나 메지 렉퉁게 타블럼 단도모즈 기샤 강아니 크르케 케이저 고모
0: 예지
1: 아 치에시 티타니 나냐고예 텐다디 쇼 티 크르케 곤토 탈글레 헨케 시캄 야나 츠케 롭타 롭소 게 샤와트 덤케 지금 미차니 다 근초 테오르 존데니 법타게 법서에 난다게 법트 머경게 샤와에 난다게 디지스가 나위나 세메 담부릉에 고니 니타 타마젠 나위나 안족고니 샤와 같이 소즈르모
0: 네지
1: 데나나 티타위 삼루 법톤데 난다게 접톤데 난다게 또 터머 로마 시글라 똥켄기 그렇게 길게시기 니티 길게 랑탕 그렇게 삼루 접톤게 니와요메테 터머 텐다죠고모
0: 네지
1: 나 라니 삼눈 접토 셰파포암 야나 도마그 크르케티 녜츠파포 옌 석석그 강니 라니 탄테 쳔안다마 제퍼 타 도마즈게 치 콘돔 쳔쳔라 간샤 쳔쳔즈 그 람니 지기잖아 타르케티 소즈가 하쳔 까무레
0: 예리
1: 뜨그나 좀 호즈게 뜨게데리 크르케게 후인적릭 녜터브조가 디 도마즈게 크르케게 기르겐게 법텔라 냄비테나 데시 뜨그 고니 냔 서스게 도모즈 셰지로가 데시 뜨그 고니 냔 서스 코노도 다 담으시나 콜하이 군이시나 기르겐 맘바그 드신 전득다 데네단 그 츠드군더라 셰브자느 따츠드군더라
0: 한진데시다
1: 데니 맨다 데니 그 로마느 단 츠드군 나펜데시 아다 토모즈 탄텐적고가 토모즈 코르켄 탄데시 튀긴 적고가 텐다디트 기르겐게 니니 하레 로마라 타 타제근 데시팅 마레 로미 하레 서레 기르겐나 템비 테나 토모 근데시티 그 군이 텐 텐트르테 코너라
0: 오자
1: 기르게 랑게니 테니 로마 로마 탐친키 기르겐 맘바 근데시 그렇게 근절 토모 저 로마 샘콘 저 저거 요디 타소 기르게 랑네 맘바 타위 데시트 저거 요노테 사라가랑에 고모
0: 네지
1: 텐타나 응오마샨이 소나 아라니 함바즈 그 차트게 통계 요금에 그 담 함바즈나 마즈나 담베이 샤와뜨기 타니 랑 그 삼로근 접통게 샤위샤가 탄 토케메 토케 테시에 단데 뜨뜨그 나미나 삼 삼에 담부릉이 고가
0: 네지
1: 세메 담부릉 망에와 야나 함바타위 데시트 세메 망에와이나 담오타니 샤나 당가 합탐자라 니만 조탑탐자 다프클렌 탑탐자 타니 오손디 삼로 마토카르모
0: 네지
1: 삼루 마토카 강니 쇼 타치 삼루 접통게 샤와 니체진 데타나 쇼 응어게 제지노 사와 메나 여카타 로마 탐체 메 사와 뜨기나 여카타 로마 탐치 뜨기스게 데디 티캅게 사와 또 삼루 저케오카
0: 네리
1: 타 삼루 그 그렇게 그 간노 간초 또 양토카 그 마욘 디타소 로마 탐체 그 간노 간초 양토카 무슨바 강니 ngomashani so na shu samlun zaptongi niwa tani hachang mandang mandang di taso kancho ga mangajit ta torshik to songa kancho ga mangajit torshik to osong di taso ta chi konti xepi karka ga ta shirik taan zeyakcho ga rin taan ngarcho ga rin taan niwa tamche mo yonsa khongyo mo
0: yri
1: tagana ta thakmi karka samlun zaptong tani mangajit lekchong zena mangajit kancho zena samlun zaptong niwa ta tāmpu arāngni nī ngōzik dēne tēne tā lōmā tamchālā tī tāgi khori kāwī chāpkōng yōngā tōmō dē tōmgadu nī gōgō samchē samchir tōmō dō kēyā
0: rīyā jēch
1: ōlē ōlē tā tā samdū dāstō shāk zēnā tāgmī kārkā gā chūdhu gō nērā mēzhō lēkchūng gā xāwī ndāng jākshā gā kōrim tāwamō tōmō dē inkhā
0: jēch Reganatni ngomari titana tazu musicum charlungo jerm di choni chimchang thoso lhoji thoso chichog thoso zindi kori ki chani kori chimu za khsma gyar ge yok titana ju chimchang thoso nda mangzi chhsari da mangzi chhsa yinu da ama thoso changchang la kan shali sonar ju kitap ku chortap titana chirna ji ka san tung tani ta jogo nu thana ji ne ga gomba ri ri injina rang ge chimchang na ga hama tang tani

0: 위트가 콘도미에 미시니 위트가 하마가 고득라 님은 틈니 도모스 갑자기 뛰도 땡지 손나다 더덕 탐정 거가 나또 뜻강나 되나 땅이 콘도게 비 십자 달럭내는가 카트 야트는 도든 워컴디 나또 따지 지체니지 지지만이 지만가 조든 갑당 뜸비 기바 탐체 달럭내면 로는 하정 멍거
1: 유지
0: 땡조데디타 어쇼 온디 동홍 그 대리나나 편인도스 기도가
1: 응 이제
0: 디나나 도모도데야

다당아비 치브제닝 시티티 촐럽저등 가르마 접체 이미서 호남 청사 려영중 칠제 화신 초원부가 조정 사유 공신 코르컹데 게토르 쇼니 마나 허미 잡진데 도인진 쇼지 중공 중앙의 지칩수제 야급제 주세 중앙 아무의 주세 시진핑 그 잔티 동체나 나와 마스르 접도네 개체 능리 호남 청사 려영중 칠게 초원부가 조정 시기데 게토르 쇼니 마나 허미 잡진데 가성 참멋의 결위 만난 조습 등 메마 니흐유기 조업지 시대 돈지기 르디 속 리가 이그브르드기캉 돈친 쇼위 지르친 긍주기 스자제니 간처단들 나무시기 바탄 시진핑가 사클 소소 등 르데크가 라샤들은 당습시니 된적 돈친 간처 응임뱁샤바 등 존을 리기 잡군게 년카 등 모임을 깨는 자실의 주의득샤지 담즈는 이그보셰바 저희 대인자가 도둠라 흔하니 멍멍멍 죽고 재수 등의 연으로 대인자가 극특세기바 난지다 중공중앙 차수주의 진화 예술의 직접근거 종리 리청근 장군은 접두는 능리 머정니르드 시업지시니 미마니흐유기 조업지시기라 찬득 등템버를 조업지부 잔지기시대 쇼르툰능 논치 원국 나무시기바 마슬 린지기 르디기샤와 예그브르집기 대등 찹지기다 돈진쇼위의 예르진 강죽지 사제대 틈따르 특출의 나무시기 당급은 아슬 디칭가 공성 디급이엔비 제스 지접 큰가 대인적 도인길 아용 한큰 용접 큰가 산이 소수 등 돈더 사실은 전질 근들 동기 바당 돈을 리르기 잡군가 대인적 도인길 샤브 날리 흔한데 돈진 잡친 종을 난국샤기 바다 시진핑은 접통 가친 등 리칭가 당샤들은 차등 도등부가 리르 찬총 일링에서 접통 제등을 湖南省亲哥都可以有一个三字个系列没嘛就记等一零一特殊所个下话你可以有一个老不的直接有门额的下话可说说直接比而更严这就说这习近平跟总理李成哥两下的中共中央查事局而用这次习近平总理准备整个情哥当中央等这次习近平个差不多的这样的人留的一个跟干克的龙庭跟你这的湖南长沙刘英中期的就的从不做这个都东京跟柴都没有就当特殊的下话这东西

0: 위나 다다란다 타위 나나지 고르기니 파르탈린 센달라니 좀비 자치니엔 카나비 렌센디 군지 와스마 쉽다뇨다 슈니나 마치 테랑가다 시크노 타랑 동체 모멘텀 큰거 템포 임칩제나 렌세로다 신나가 앙이스나 갑자기 빙고스 저 데모이나
1: 노즈마 데모니엔 카나바 데모
0: 토머리나 치테랑 총나 정로년 텐카 워케론 팅가 간조 셀랑아 티크자 잡슈리노 과진 지시니 다르탈린 센달라니엔 좀비 자치니엔 카나암라 타랑 동체 모멘텀 큰거나 모토즈간 도디지나
1: 에 통을 좀 키 마마 좀 크나 다 요노스 클 이세 마나 숨 소르고 숨 소르고난다 아자르 워르 헤르 호르 티엔치카 소르 아 보안르 살라르 돈비 머르 아데요니 도몽가 초리 콘다 머르 난중니 콘다 모자 당치 좀 크나 찾아다 성친 바그 머르 텐드크 응운테 탐원 담고 손 토송즈나 당치 난크케 세치나 치르그 머르 텐드크 샤한들리고 니게 고름나가 당치 공름가 고즈라타 요새 시라 체크 마지가 알고 같이 사나 접트 군노다 치라 대한치기다 같이 리카 소인지나 늦추게 사라 먼저 던저 그 사안들아 방즈글이 리튼트라 같이 늦추게 사는 냠글이다 땅 냠시다 땅 머리 던저 그 지금 요새가 너무 비뜩도 뭐 자체 뭐 다 리즌 데 땡다 땅다 같이 리브잔도 뭐 그런 것도 뭐지 머리 던저 그 온튼트 뭐 한치가 같이 동은 성치인 거 자가 잠바마 토고 다 대한치기 같이 다사다 선반나인지나 같이 리쿤가 연나준바 모샤마 야크르바가 다치 제테마가 되게 사가토 트랑치 자좀 리즈라 다티 한치크 치르근 같이 리카 소나 같이 머리 텐드게 사다 치킬이고는즈나 당같이 저축이 사한디 리고 치가 되는 동천된지나 그때도 그만 소치 삼바 이미 우치 삼바 흑 다치 삼바 흑나 다 머리 난진들 디한지크 다 같이 사전은 야물 요는 그 치르게 야차 아드미니 팀에고 다 조막 야차 같이 고슴다 다 머리 잠바이고는 뒤기다 같이 정용물 그 산대 카텔리다 땅이 늦죽 사람들이고 다니 간이가 샵신다 소지다 땅이 땅망 수가 답리했네 다 동무문이다 같이 고르초 참라다 다 같이 소 종원 저게 다 여기 여러분들 다 인터넷 지나 참라다 소나 저거 같이 이런가 니스 참라나 시고나 저거 다 참라는데 어 참가나 용어다 땅 이제 좀 그 가운데다 참라서 참라서 과지 다 같이 고르초 참라서 건데 저나 같이 망 수가 답리진 요절 다 오친데 나 좀 로크다 사자 람디 사다 요너도 돼야 가크나 다디야 한지가 도덕바 카이 로아드치 같이 데코나 온 요타르다 마디티 땅나 같이 정훈가 다 제트도 캐리 다 같이 참라다 소이다 아디와 나죽고 다디 도덕과 침사고 칸이 되게 됐다니다 답디치니 다든 참라스 군디야 고르교 참라스 고고 뭐 다 고르교 참라디야디 다 사자 단도즈 메이크 다 강나 교도 요 강아 고르교 참라 긴코 대소 참라스 고 도모즈 되냐 고르교 참라즈나 다 고르교 참라다 치르게 다르 참칸 강나란데 고르교 참란데 리칸데 접고 노자 언차 같이 다른 종치 뭐 참칸디 고르교 참라 먼저 사치도즈다 같이 고르교 참라 드라 참라 수교다 참르 저저냐다 시가 송제는 거죠 시가 산르 치게 송제 군즈나 Сырган очо курчу чымрата, диска чымра гукадан чымра суната, деваннга мансхна чукка. Ненада, мычы чымра суккуну көрүмде жерде да, чыңгина да суккуну жолук да хига. Диян чыңгын очо чымранынга жачымда тесена, ргин ена окчи тиосуктук. Дан дегиридан очо жачымды жырык көнөрмө. Нансыга чачы чысына курчу чымрата, чыңгин як да бир чыңгы жа, анинжина дан очо чымранын кысыга мансурка сөйна да заз гохкани да гиннен соны чекани да ян кайыска да малгына чуккыз чымгы дихи сайна чукка чымгы кишат мусук буну тому да нисту мо мангы мо да хойзгына учи коригра тонкун ади нөсе тан ита не чым бакуну чымдык чуккуну да дитгал лучи кари чуккун да чымдык ажы мо баку тому кому ди гиннен соны кытык чекани да жамышна учи таңмат ке чордын мо да маме газе да ян кайыска да гумор ема ема са жу тому сан сыки да тай да ырдыгын мо да учи хойзгына ырдыга аланда да да ырдык сачын о газе тому не хому тому кюжета ана тамаңчи тому кюжезда четэнгчи деванан сучмасхой тамаң сучжыгыли чымасхой де неңгиз нена анчик четэ маң сукан видатын тирка чымны чыжыгы тез мо
2: чымчи чымызгы пухнена чымтык чокону намба курум тамчы бо маң сукка гангесе на ньонтка
1: так шо чымна на всегда кана море ангисе так шо ньон сурза мынжаз болур мо та динан сонда замбага чымтык чокон тарар гына та та чамысына та ангиде мененга ангитондганда загытондганда моюна тарангит дондган бадын мында леменено чачым данган өгөт мо лиже леменено тиянчек так маңхискта учи масукайга ардыгата ранге соң оңен таңна чымгени тата маңхиск хиок мо онча кайсы тавр ди ардыгата да каркана хыдана ардыга вембото кази ардыга вембото хыжна ардыга алаат мо вембоната соң ардыга лага аласылан тай rāngi zhōngdōng nō tā, kakdi nā ālā tā ngī sēn nō mār tī tāng nā tā chāngi mār pā tā mō ndō xī yu mō tā, tā mō tā chāngi yindēng kā kō kā nō tā mō tō ndō kā tā, ngā shū tā chāngi tā chā kō nō tā rī nā tā kā chī, o tā rāngi ngō mā tō nō tā mō rī sō nā tā, rāngi sō tā tā lī mī nō tā rā, kōng rā mā yār sī tā tā chā tī rī khōng rī ā lī, tī kio mī tā rāngi, That go kept the limino, the Shigmotanachi, who you turn out as a chichu, you know, Termo.
2: The Chani Colangina, Jambaga Setangi, Aringa Larsini Tananda, Larsini Yusaga Tunconda in Yinajiga, Timtaman at Martananda.
1: Ari,
2: that the Jangon is Tamara Hijumu.
1: There's a Tauchi Manchiska Larsa, as you got Zonatum Ganyam and Yina, you mean at the most I'm going on a Tauchi, Archie Suchin, you know, Chisha Larsin, Chimgadakun at Moyokazi, Tower, Tarchi Suchalasta, Nina Chumgekun, Tatarka. Sema dantizm babkyo dati swadanga chi chumul chuchuk yerda tanga ngasi ta xinji gung dadanga chi di kurkyo chumula kichi chigir. Dati hanchi ka tongri mongwa chum kanji na ta nivi lo nga gara dunda chum dunbi chachira tongzira ngabja imi ta mozri izo mo. Dati nanga nangshi nga chachu dunzi la tongso yita ngabja imi ta zhangyong mori ka dodukwa yu ka. Da chi niga to zhangyong mori gindara yu nara da yamni chi zhangyong mori mamba yamni chi zhangyong mori yamba. Tumu tu ndra mo. Ti kyung gda ngachi, tan dmo zhangyong mar ki dodokan dmo zi maaz yu nu ga tazhazh gda tanda ngachi kyu tu tunga ga gi kongtay nara ngachu nilin bar gu ganyi xinu ga nilin bar gi ta nilin ili guganjik sim uchui gu tazhara ngachi yaa mar ki tanda ga tiswa li yu nu dika dmo zir.
2: Yan chani khulanji na ndichu ko gorim tuni ganyi lo tsa ga agin ku yu nu tamche po yin na agin ku ta kongay tay gu nara.
1: Ari, at 这个中华文明的阿蒙多这个是家庭的地个开恒的社会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方的地 chizhiyoka. Tiyanchi ki kyo lozawa da chiyo kuchwa da yigo, da kichi tsao chitang da, kichi da wa kichi ganchata dhukho da ganchi gyachi yogo ki khatkhit kong dhamo zira da ganchi tira yang ganchi omurgi tindruka ligo na shaa dhamo zira. Da tiyanchi ki da chumla sukhtang yi, chumla sukhtang da shirga ganchi jaychao ka, jaychao go da shirga yeg di wazi. Yang sachang da yina chongi omurgi dhamo maa zi yoga. Tiyanchi ki dodogba kaya yiga yang yegu mi hi khatrama dhamo yoga mo. Dhamo yi da tang ganchi diga ginkho ten da tang. Dodogba shuwa nika yina chuk yamni shukhchi ga ni dhamo ginkho yu tang. Ngachi jaychata, lekka nyiga jaychata kiyo nyo chayko. Da jaychata, oika jaychata kaitan da, zhamo xe na, chirma sukkochi, dan gyarata mugu, sata mugu kao na, da ngachi jaychana nga, da kitir gaitir chamkani yekarangdan chukka, pamsuna chukwa, da chisa yen na, chisa pamino da, da oika jitang na, kichi sema wabdang na, da kichi erangaranga chisa pamsuna na, sema chiga wabdang na, da kongchua ma kiyo zina chukka, ni gongtika da mugu, natinna da mura, jenyawam yu. Tarang ngachi yang murgi tanjiga nikura liwa no likazar mo. Da chirga ngachi da chise kuno wa jaychaan jina ngachi loo ngaara nga oika jaycha tongso adil laga.
2: Da pachir mangchiwa jaycha oika hatangza.
1: Ari, da da chise kongi kanyiga kyozi yu no tongso jita ngabya imi yoke zazi. Da tina tongso adil tuwa laga da ngachi oika jaycha tongchui tangza. Rangni chichukka da namo niwaan dungo dar.
2: Sani murgi yina agin khunda tukunda yina gongri yida tangi jachayi na chukka, tani richukka gorimi na chukka, tani gorcho chamrayi na chukka. Nda tamchibu yina gangla gangpanga, atela tenpanga likata tukuta lii tingin yuugu yuka mu.
1: Ari.
2: Nde chungji nara agini yina mamma chamkhansi gina ngay parta adrib gunu, asichi jinda nalagla na hatar gunu, hachanga yagpore.
1: Ari.
2: Ti mayinga yina yang marg sakini yina chamkhang maa yuka.
1: Ari.
2: Yang chamkhang lala zika shawa nda yina jika ngayinbukbu gorim chuni yina yang tira zika. Nende mainsa, yangna jiga yotsa yotsa zi jiga lalena netuko mesa, ta checha zi khula jina uiga jiga yigiri guwa zi nana ra, yigiri pa nani jiga nyona nanda, yigiri siya matu nanda, chicho chungji na, diya shokanchi tani jina, shawanda jina lalena tari jina ta, shanchi yunga, mamo chamka mamboli kanchi jina jiga, mokita saka tamo yigiri uka mo.
1: Ari.
2: Tiyanchini na ta, marirgini gina, shabshidi kama zga chungji na, chicho go leka lehtangde, nambande, saujong shegu saka mamo zi uka. Angin ini nak cecak ke, syawal ini nak sih ke, lapchen je, kuatin cici ni. Tengah nak dah cert
0: 땅기나 추 레코나 아니었음 저 소르가 네모지 요서가 뭐나
1: 아리
0: 아 젠덴가 레토 와르가 튼레나 추가 너무나 가네지 모레
1: 아리 땅같이 레콘디나 리세미나 심 소르글 호카 디나 머그나카 덴지조고 땅 머그나카 덴지는 인덴가 초 김사스틴 점 도덕과가 랑가 그 캠페인도 송주 질렀다 니가 토화 스파일이
0: 글라카니 치키 특제난 특거
1: 아리
0: 콘 담오디 강레지
1: 다 디스웨즘니와 그다 디 아기라오 친 가즈 도모다 다니 당아 당아 참카노도 아그니로 저 담아도 모는 거다 디라와 그 차가서 랑다마니 왔다 당아치 차글랑고노 고라마뇨 디스고다는 좀 김상 스킨다 모인들 보다 디 한체크 돈몽은 참카나 다 로리 로리 니 리세파 사라 용거다 디 한체크 영 리카 리세파 카히즈 다 린지가 쓰고 가지 dati nang chi lo jang mo no de se passer ma mo de se passer ma mo da ngcho se jing ro lo chok da ng chi se je chik so chung chu de ge jig zit mo chik da mo da jig zit na ba chi mo zu na de se passer ma zo na da o chi de se ba gam bas ka da ki jo lin dik tang so ko ne de an je ke de chu ke sa chu ni so chu da ge ng so ni na de kin yo chum kang ge da khoi zo na chum ma sa so ji na chum ma so jig zit zo ke 대한지가 정확한 거 진행에 살리고 진행 조사 치도가 딱히 기억치고 같이 소총 건 리즌데 딱히 일로 감만을 걸성서
0: 어디에 니슨 바가 편집적 비냐면 우리가 혹시는 시가 와가뜩이 어제리 어셔리 사이트 뉴고모
1: 아리다 리스파 감바가 냠뇽 생각 냠뇽 들까 체크 마지가 달리 리세 파스타와 간지나 다 그냥 뇽 왔다 이제 트레일이다 타니 기타 리마리 마샤티나 시다 타니 한게 사타 무슨 무슨 누군지 주고 대근이와 같이 해서 타요.
0: 근데 같이 따라 주어 다른 정치를 마음 좀 거나 좀 혼자 뭐세요?
1: 무슨 좀 큰 좀 지요.
0: 좀 지. 내려와 좀 뭐세요?
1: 좀 큰 내려와 좀 내요.
0: 아 때니 다 진데 마마 탐콘스가 존지나 탐라 조지 먼거 모레라세
1: 아리
0: 아 다 첨단 저와 오는 그 조히 큰 마마 오늘 뭐
1: 아리
0: 아 때나 치콘데시아 코노 니빌론 등기랑 알아 아 조히데 모마즈가 요크 때나니 함스크 지치 머리 탄데탄 저와 오노 이모가 거기 있나 지금 다 첨치 조코노 고름디 토네이나 아 주주가이나 샤와티나 치히디니 니손에 나치 참마카다지나
1: 당이 당토세 당노 ngachi mrig thandrik ka ikanda ngachi drchuk ka likana nya si ta ru kon kon tangi ta chi se ta ze ti chung ta ngachi drchuk ku ni ta ngachi drchuk ka kyutu kyutun den drchuk ku ni kam chon di na de ngwe ji da ngachi thren ron chen de ni sa su su da ta ni sam ni tik ta ndi dia dia sa su chong da dam di ten ki ne chen bo chong da mo ten ki chen bo chong da na da ta ma kha ta ji ka to mo ne se chong za ni se ta ta thren ron chi sa cha ga mrig thandra da ne pa chen bo te u ka 다든든든지나같이 스티리 콘트니 수수칸지든 참칸나오 당같이 참칸가 니든다 스르그나지 니든 약케 지양동존의 지양동 때는 뭐 딱히 담물사 그 던전의 바치노 용가 딱히 아 니체크 소킹야자 진용동주 전용너스
0: 참체 제축노고 착콘테니 참나리 있는 그거 지금 지양동지 지양동나 축노고 아 대목어 바통 자기 요거 뭐래 다 머리 튼들 락 높아 잡신지 돈도 쟁고 슈거 다 지 지야 통주 탄주 내나 지 메시드 자고느라
1: 어터터 사켄데 머리 튼다 안에 바 쳔보 당당노 다 티캅거 니쟁이고 삼제다 로주즈니 로치고 다 니체 저모체 티크치 니체 그 한치크 다 그쇼 머리 튼들 그 내나 바 통노 드랑치 상로통노 니체 그 손에 지금 다 그치 니체스게 진을 머리 사켄데 그 머리 텐드 컨디스와 네파탄노 인도모 디토스온냐 다가치 니첸드카 니체 자자 즈모치 콘드
0: 아 따티 한치니 다 진뎅가 샤와가 토니스 오늘라지 마마 탐콘스가 총진나 리카가 레름티 카마마즈 욕 테크르테르가 머리 텐드 뜻당 대와요노가 아 야나 지금 조회 남바나 손데 이거 너네 아지 지금 아무스 쟁게 조회인데 나 지금 잡적고 대두고지나 죽고 아 대한천이 이나 지금 정막이나 지금 네버터 법조 세고 누구도 먹고 이나 지금 아 아무스런 쟁게 조회 근데 쟁고에 나 죽고 지금 담가 되니데 당이 이나 지금 대두고라 되니 네 손에 나 지금 막다 지나
1: 아리 당같이 다른 거 좀 정확한 지나 정확한데 정전리 공스에 놓 임바찬이 임비찬이 개 정력 저적인 게 요거모 지금 당같이 정력 저적인데 스팅에 다지 고 만나 저거한테 세당지 디한치가 같이 회장이 되거든요. 같이 돌몬 좀 큰거 디테브스고. 다 디세스가 크크하고 뭐 디테브다. 괜히 디테브. 다 같이 디테브다. 같이 랑긴이 테니 다 다크 혀고 근데 뭐 말. 같이 상친근 능크거 괴뜨랑다. 다 되게 저거고 또 뭐 디테브지. 다 디테브 지나다 같이 교회라다 저저기도 뭐 교회였다나. 같이 교회다 괜히 나 했더니 다 디집트 리메이크 대화 소소나 좋거다 같이 늑크 소소와 들고는 신이다 뭐 소듯이 다지 되나 당시 연락 연결 세계되나 그 연구 삼반에 삼장 그 고자 도왔던 게 되나다 그 시간 단도에서 지우고 당시 고자 디나다 다 이게 장장 말다 이거 교회가 공안직 승근 잡으라 뜻이 되나다 시티나 단도니도 뭐지

0: 미년을 가야 됐던 건 말. 야샤 그 고기서 됐던 거 다 다지는 게는 좀 다시 교통 접던 거 로가 교통 아 찾으라 동자식 교통 좀 스타트는 게 가이 담직던 가는지 대한체 그 가이 영 디에스 교통 살랑다 간지 또 뭐는 대한체 참나 손도 넘겠다 다 야샤 그 고기는 이제 됐던 거.
1: 아리리리리 아 다 문세다 손지나 저 대통 왔다 오는데 멍치와 저 점라때 죽고노고 조돈다 더 죽고노고 때 다 도덕이나 반찬은 이가 너의 어느 니가 지금 다가 뭐
0: 아리
1: 너와 맨누구 니가가 홍가 마마타노 데모리 다치 다 꾸니시 꾸노 남반다 다 외니나 갈성대랑 있나 사니가 뭐뭐 죽고 초니라 안 돼도 그래 너 니지 만주고 욕스르 대나 다 마오빠 침칠 제누가 고름때 띠 소나 다 샤와 컨탕 컨슬리당 인도 리엔지 마레 카무스게 리엔지 마레 니힐이나 니엘므나 테토아티 노터리 담오게나 노파 테타 담오게이나 참체 포타 아 룬담오즈가이나 총칸나는 데 고탕타스 고노가 참만지나라 데 지금 지금이지나 지금 참르 힌요가 진된 거 좋아 초니니나 참게 거셔와 말리가 아니니 아랑그랑게레 그즈가 심주고 뭐 아트강당자레 그즈 요크 모레라지 아 따담오 남바 카니야지리 데 땅이 참게 거셔와 말리주 다 근초 소리 자요 Temple of John Day, Sonata, Ternantan, Hentina, Sojinga, Chopatamagalamina, Timson Juga, Lamkan de Sijukomo, Tena Chesakina, Tamamatankan Etani, Gisambagal or Datuni, Takunga Lipsipa Gambani, Tana Jumiot, Shawan the Tamchel and the Trina, Kirijan Bapai, Shawai Polino, Ninden Tartalin, Sandalanian, Jasin and Kanambag subsidy, Chetala Quadrinchini, Cheranilla Sunina, the Kondina, Shawali, Luchimos Gorso,
0: Tanga Yung Lu. 또
1: 근고선사 초랑게 손진나 다 지금 로직나 지금 조던 처머즈 터줘이고
0: 아니 나다 렌지나 럭터 큰나 살이고 뭐 단이 또 닉상알로 니 럭터 교즈 아즈비아트츠 잠리즈 아즈비아트츠 잠다 산윤다 닌스가 리카 디고노 티순디나 찬용니스카 니니리 고탈리온트리 상마니 크리그는 마양 초인지나 총건 리르카 오늘 대한적 센트리파 오늘 들고 좀 냠기다 초 닝고자 존 닝고주다 나노 즈피라 트츠즈리스
1: 아리 아리지 코니시코노 아 톰코인지나 파츠르 접제우 뜻을 아 총홈 접제부 머리기나 파츠르이나 찬임가 로치크나다 조지트 조조라카니
0: 다치르가 저 교진데 교즈 가와 하와 алхтэрэг жүздэг хэгийсэнэм яг гүзэл хамуули энерги яг заа гүзэ дикаат маали өнөр яг гүзэ да кичи чачин гина юкпа да кичи төсөг гүзэ сэч үтсэ за тонш да яг гүзэ хамуул дино дэг хэзэн тэнг гина яг гүзэ за хамуулка яг кс септэлэн яг тиорг чэрмэг ндиаратэрэг сауй дэ тэн яг тэрэг яг гүзэ дикэнэ чанканэм юнэ чавэнчэ 교수가 간이면 오까지 그제 까물이면 되죠 그다
1: 그제 까무 카크리지나 아다와 치리니리 아다와 섬리지리나 교수 치가 특히 좀 어떤 어떤 뭔가 내세라 오지르모
0: 어 뜨모르 나 교수 까무냐 회즈나 즉튼 교수인데 이나 아 그럼 하사 배탄 그나 대한제 간자 담만다 티션 사 카크구나 아 다와 섬리즈 다나 다 아니 즉 대한체라 단지 초신 고이다다 대한체 그리고 노티스 그구나 망다시다 들까 소원치 교즈다 습들은다 지난 노르치가다 무슨 교사다 뭐 습들이고 뭐 남바스다
1: 네네네 되나 아 다테라니 갑다 그 고름 토네기나 아 자신이 캔남다 제 다른 돈실 몸 좀 큰 거 샤와 치기리기 오니나 머리 튼데라 같이 큰 농에 오니나 달라 속병이 되니나 가다 역보시는 다 뭐 되나 인제한테 다대는 건 인제 대체 동그 뜻이나 죽고 안지 동그 뜻이나 죽고 아 갑자기 동어지게 누지니 잠시구나
0: 야 공근이나 돈 몸 좀 큰 거 당 치리 가가 제치 오빠 들간 오트간 돌지 땅 다더니 잘하고 좋은 땅노 돈 몸 좀 큰가 몸만 줄까 닉차치 오늘 몸 줄까 닉차치 나다 마르 나만지니 디한체크 리카 나말이오니 트르카비데 당당치 춤사다 수코나 죽는다미크노 나다 좀 베코네 다치르가 리카 가마이다 기기나 죽고 만바나 죽고 다디오나 성와나 죽고 누카나 죽고 리카 나만이 스클린다르고 나다 트르카나 죽 춤사스코네 춤사나 시그네 담리쿠라 시그네 시그네 요미치즈나 당치 춤칸게니나 다 자춤궁이 테크다 이 렌즈가지 망수가 트르카나 시그데다 다치 사큰데가 망수꾼데 히는가 단데 춤어즈 삼사얀 사찬데가 망수꾼데 히나 자춤나 사사 사지 못 사도 모였고 뭐 이런 것도 양 같이 망속과 삼세트 양 같이 희곤을 ngachi chachum chanchang ti de tangda chachum de khizu khoda zamba chige da ma ja cheta tangke tangna thana do duk pa gyoya na chko gyopa na chko aniga samsa aniga thapa me ni de mo ko mo chige ngach chige ta ne chige pham ni de mo dro mo ta samsa ma ngachi da ko cheta chanchang ti de tangda ko ni sak ko ma mang sam lo ta da ma ja tangna ta yem pa ni ga ta cham kha na sam chru ni de mo sk ni de mo sk bi chho ta
1: ko ta ka mang tun jo zu gu ka
0: ari mang tun jo zu gu ta ngachi mang sk mang suk ka sam sa chmo zr ta ka chu sa la di tachi se nungi jo mamon rukwa tirgang tamo tangka tamo zonar
1: ta malu kaka lini susu ga lirkan susu la kane ukuwa
0: ari
1: chumkhaan yunga datangi lika lida unu tamo yonari
0: ari ta ngachi chumkhaan yang kachi zambazir ngi tachi ngana shato mamon rukwa zi ta ngachi tata mamon damdrikwa mamon damdrikwa to mamon damdrikwa za ngachi chumkhaan yungu aniyo ta tendu zan da kanya yungu ta deo nanga gaponir uncha ta ngachi chumkhaan ga kicho chumkhaan avi datangi ta kicho ngachi lishipa ga nam lika yungu kicho nam lika to ngacho nam chu kicho nam chu ta kicho chumkhaan na tendu dan mamon warndamba tendu datang ta ngachi nanga
1: tendu ga yungu nare
0: tendu pa aniyo
1: ti hanchani tando mai pa tichu tichu na kirge again ko na bochu tomo yonare
0: o tomo yonare ta tando da na nira tomo ga gen ko na vena chuno tomo ningo da chikaji tomo da yo ta tando na niga khani ta kyutun damri ta kai lhaprta ji zasang wa ga tondu da ta cha cham cham cham na shetang na ta zasang manri ni tuha ten che ga ga wa tu ji ji ji ta ga wa che che che ga sei ga lo su na chu sei ga so za ne pa che mo kchi damri ga kchi shetang na ozi she she ti shetang na ani gin ga wa ta ji che ma tong jura ta kni ga rang sa ga ta tang lein ju khu za damri ga ji tang lein ju tu ni si ga han tu ga so wa nyam nyung na chu ta chu su nyam nyung na chu na nyam nyung cha na ba na ti ju ga ta lo su tang ti na kchi na na ju mo yang chi za li ner gi san sa di ka chang chang li de ta cha chum ge sam lo ngi ti chang chang se de ta na ta ma su ki nyen nan do kong ge me ka ta nyen na ma de na ba de ju ta ga jing ji ya ngo ma ka mo ju ji kai ki su pa ta dam ri da za san ri na chu ko tor na chu ko ta tor na ta ja ta tor ta si ga lo su de me ne ju ta yang kchi ni yan do ngo de tra ta 같이 물게 된 적 리가 한게 제치는 또 무슨
1: 같이 꾼이 되는 가대 꾼은 남반데 면이 소나 체 틈컹가 리콘디가 잡고 수소 당 사모지오 너무 체크 산이 뭐 먼쪽가 아니요가 긴코 뜨니 됐다니 그셔와들 인요고 그걸 좀 내 날이 어떤들라 속박이 나지 강아리 학배인이나 틈컹가 조던스가 요과지셔죠 니니 틀라 니와 까마마즈 농고 네네네 다르다린 선들라 년진비 자신이 그 남비 잡시디 과든 치시니
0: 다스르가 망스로키 자침송교도 동음을 대한지크다 머리튼드가 사한다 교운디아위니 난디아 메카나다 못다 스티로 스탕 세나 머리튼드가 사한다 소지데 땅에 머리 샘드나즈 다독사 스티르크 제브존다 제브지아 통주다 땅이려 스코모즈
1: 머리데데데 다란치린스나 나트트크르다 아잡추리노 양치르 과든치스
0: 야 노즘 바거든치
1: 야 다키데르 엔자상스비 산클란지 에나 디츠지강가 다른 렌츠 돈츠므데니 조 렌츠데나 파르제다 히치나마 좀드당돈진니 렌츠디 좀드 양크바 파르제다 히동 다히돈드미 다클바 담든츠이 직접 다클로 강적 차량도 손놈 린치 쳇지냠 버 과든치 야주고다 바다데모 자히데르
2: 다는 베이징지 디스르 종하인 아디엘스티 익사른지르
3: 아디엘스티 익사른지르
4: Nyankunamba chenamba de moina terone chirchiche danga wi chi chig dang jarchiche dasambi chi ne kh worchiche dasambi chi ne kh yang la zalkh ba jel shuni thong di ye chi sanjir len chan la sam bur gap se che yoru lang nam chel dang jarpin che chang zin chog pin je bi len zin lan chu che de chu thong ab je ba chi yang a ni ne bu du san ne di yoru lang nam chel yon han kang gi dan don jarpin tang nyam de je chang dang ma thur ni chai dil chan chel chang zin ar mang ji ri chi dar tuos de wisu chab kun ge sta tu dang cha ri xim ji tong li nyam li ji ngar li ji su de tong ji se le yor lang nam ji la yon han kang gi nyen der be bi che zhu dar na de chu de re yor lang nam ji la yon han kang ge lig zi la de gun su li dun jing gan kar bi lig de zhu she yon ba han na wie ri ku nin dang jar ben che zheng zin ce ji ram huan ju de tong li su li dun jing gan kar bi huan ge mang bu shi yi xue le che zhu li xue ji ren yorulang namjel dang jarpin shungni ji gol bi nyamli rin dan di jatung ji shung dang mathur ni chadil lagchil su chap khong su mangpurng je yol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

0: 야 저거 데모
1: 대모 다시 데모이나
0: 아 데모 데모
1: 도군가 럭치서 그래
0: 대군가 럭치 로와 갑중 다르지스 콜랑니 렁고만 도르그스타오 덴스니 몽런 탈른스긴 고 몽런 사라즈긴
1: 오 야야야 몽런 또 다치 저라 저랑 도마 트로통아 치송고 소이 지블리쿵 소소가 리시 만나 용아 샤완도 온지 몽던아 카드카르스 럭치코니
0: 야 코튼치
1: え、東京のな、龍田たせこの土地もったな。だよんが。うん、どんねんば。あ、どんねんば、どんねんだろ。あれ、どんねんで、龍田たせこのと。ガーデンちゃんこでんごたら。あれ、あれ。だ、ガーデンちゃんこでんごてなじゃ、龍田たら。うん。あれ、土地もったな。いや、かじみれすな、こでだてもう。いや、でも。<音楽><音楽>

야르고나바타나 라와정포그 세루세르키왕 총더스군우그 르크냐몬디 토닝아치 남바소그 냐응소위더서르코브디군우 나르진터스 카무미리스나 싱킨 제조고시크레와타트 라마자 흥메도고소클릉비 잠튼지 치오세니 어동넨 탈렌즈긴 남바소그 튼든 땅차비 몬뎀스

0: 심지 그냥 뜸도시 글음 땅무 즘께 미동도시 완능듬라 완능 튼지 보니 제제 카브라라기요
1: 야적나 바테나 코닝아 세르마자 흥미도 속지랑 잠튼 치우스군우고 도는 탈렌디 냠거로뇽드나 샴니 제적만타타 알완거르글랑비 스탄도와노르 섬즘을 예스군우고 많은 데라산옥스

야 토나마 테난 참다니 영 나바 소금 먼터터 까무미 리스나 신킨지 조고시 거래와 따르터 고르시오피 르마 담든 소라 쯤이 그닝랑 위 나 와모 간진은 조모 인스 군노그 돈은 야몬달라 사로스

0: 나만 지가 셰마트 크나고 꾸농기는 아타야리그는 다샤퍼랑 뜨짜리인데 꾸농기는 아타야리그는 더 찬이면다 찹즈면 꾸농기는 아타야리그는 더 차트그면다 찹질이엔 꾸농기는 아타야리그는 다샤퍼랑 뜨짜리인데 꾸농기는 아타야리그는 니 토도요고도 쳐즈기엔 꾸농기는 아타야리그는 Yavarkashteva chayin khukku kulungilun atayari gudamdi
1: Yadung la la mo le Dung la mo juwa la zgilengor Dung la Baha la mo lengu tuyinak lwa Angur gur dung la Baha la mo lengu ndo shaparang shtu

0: 그리고 동라지
1: 타야리그든 다샤포랑 아타가 차빈다고 꾸농기노 아타야리그든 니토도 가야도 모모다고 꾸농기노 아타야리그든 도르토 자크르 도르지 다니용고 꾸농기노 아타야리그든 너그도글 도스카룬다고 꾸농기노 아타야리그든 오르고스팅 토퀴싱니용고 꾸농기노 아타야리그든 타워커스테와 찬든다고 꾸농기노 아타야리그든 ནག་ཅན་དེ་ཡ་ཀ་ཏོང་ནི་ཡོང་གོ་ཀོ་ལུང་གི་ལུང་ ཨ་ཏ་ཡ་རི་གི་དེ་ནི་

아, 저거 끄고 놀라지. 아타야리그는 다샤포랑 아타가 차지는데고 꾸농기노 아타야리그는 언더타 니엘리치는 송나가 인크리엔고 꾸농기노 아타야리그는 니엘링은 송나가 인크리엔고 꾸농기노 아타야리그는 마시무 송나

다야리거든 고호영 모영 조질요 꼬꼬롱기는 다야리거든 다 조질요 딱래밤에 꼬꼬롱기는 다야리거든 딱래밤에 노서인 꼬꼬롱기는 다야리거든지 온더셔퍼와 총샤리나 꼬꼬롱기는 다야리거든 릴라친사 총찍은이요.

0: 莫兰公的茶木个口是耳洞擦这个耳洞拉，巴哈拉莫兰公的公个穷，声音喝过冬拉，巴哈拉莫兰公的老幺那了，俺姑爷个耳洞拉去。
1: 啊！古龙吉龙，大呀的个人，混得住人做些几哪个古龙吉龙，大呀的个人，那潘那个年长嘛那个么古龙吉龙，大呀的个人，那个年没得比我穷哪个古龙吉龙，大呀的个人，那除了个生来哪个古龙吉龙，大呀的个人，那胡子阿什么穷啊你个古龙吉龙，大呀的个人。
0: 직종초여가 따르기에 꼭 꼬는 기능 따야리 그는 언더주
1: 영아 치즈가 세라 꼬는 기능 따야리 그는
0: 연다 수영가 따우 서인의 꼭 꼬는 기능 따야리 그는

다야리는 어따지 흑거 송마 척히 초코 꾸릉기는 다야리거든 주적고 키렁이 조리 나고 꾸릉기는 다야리거든 제고사스터가 이거 척히 초코 꾸릉기는 다야리거든 다주적람거릉이 조리 나고 꾸릉기는 다야리거든 제홀라다블라 척히 초코 꾸릉기는 다야리거든 니마히글와티는 이거 꾸릉기는 다야리거든

사슴 요구동라 바하라 몰랭구터리레 르위 녀린도 고동라 바하라 몰랭구 사투시카파 안고코르치코동라 바하라 몰랭구 드메크르자정 아송오르그니고동라 바하라 몰랭구 드메크라저 갸름 아브점 두슴고동라 바하라 몰랭구 드초카마스쿵오 아사스므르고동라 바하라 몰랭구 타초카만조 어디스므요고동라 바하라 몰랭구 초글비셰나 아킹킹리고동라 하야 코롱기나 타야리그든 타초카만조르디슴 보고 코롱기나 타야리그든

아따야리그는 다성 톰이 잠즈가 메사나고 꾸능기는 아따야리그는 다적인 버싱 쳇그리고 꾸능기는 아따야리그는 지 왔다적 자키젤린 조리나고 꾸능기는 아따야리그는 하야도 테무 잠즈 메사나고 꾸능기는 아따야리그는 다적이 와도 쳇그리고 꾸능기는 아따야리그는 다적 잔드젤린 조리나고 꾸능기는 아따야리그는 다치기 쳇잠즈기 메사나고 꾸능기는 아따야리그는 다치기 통쳇쳇그리고 꾸능기는 아따야리그는

야나총지족처공니초총마게냠게소브지지마총총라모양숨글릉노게야라성기스르고노랭헤몬데로뇽탕식신으래라데나랭데그 주보총총초글홉시그공성아조치지카도사라즈 타니용어털타

야 나 좀 접어서 되나 대중가 그비 가르콘 거 참바 정도가 능아 아직 그 접어 총총서 등 접어 총총치 파마 남버 그것이 우진지 잠큰 샹툴지 지르비 워무르 정비 장익서 그 노고 회찬 되게 능니 저는 그 마치 스타트는 근리 같이 있으니 너무 그 희샤 통즈 정말 냠줄 샤주엘

야도보총총 철라 아랑닐라강위 푸슴식 요땀 말라 푸슴 메치 문허르제 초알라 산능지흥 쪼낭잉 아랑신지 냠조세시 푸슴 유에징 문던지라라 바슴 마시치 아리스트체니 등글시에서 Pusma damba tang, te la basun shejana, shigla, shigtan ta chapjang, te na, shtonhung palvi, jama insir.

0: 这个人天天下地没测单呢，阿里中央观政部一阿里书记麦顿谈呢，彭德尔他说麦顿谈呢，彭德尔他说麦顿谈呢，彭德尔他说麦顿谈呢，彭德尔他说麦顿谈呢，彭德尔他说麦顿谈呢，彭德尔他说麦顿谈呢，彭德尔他说麦顿谈呢，彭德尔他说麦顿谈呢，彭德尔他说麦顿谈呢，彭德尔他说麦顿谈呢，彭德尔他说麦顿谈呢，彭德尔他说麦顿谈呢，彭德尔他说麦顿谈呢，彭德尔他说麦顿谈呢，彭德尔他说麦顿谈呢，彭德尔他说麦顿谈呢，彭德尔他说麦顿谈呢，彭德尔他说麦顿谈呢，彭德尔他说麦顿谈呢，彭德尔他说麦顿谈呢，彭德尔他说麦顿谈呢，彭德尔他 당 터버터 예능나 잔질 셴킨 아리마흥 갤디 호르무즈 촌극데 니버제라 당 영나 용씨셴나 동덕동인세르 냥크남바 등디에 제치 산제르 셰찰송 레천디 솜직바완디 잡당 솜징간 크바 손음 세랑당 초모실 스타클바 피글루 제초 스타클바 아간적 세랑당 손음은 첸이엔 가우센 초고 제적은 헬름데 탑시시네
1: 어젤 참 먹세르치그냐 흥 아랑니 루송비 고차 참중 땅 줄름
2: Ya cebdeng ge san kan chupa na ba chena ba de mo yin na a che chi ti tra thang di chum chung tang chol me lin san la san bra gap si shi ngar kam di lin chang ga don zu ba tang chom ri ba to den tra hi yin a ta ta nga yo sa ga sa cha na cho khir chung chi ra hua long zong chum jin chi na yo de mi ji lo no tar na sa cha da ni ta gam bu lo ja chi kya ni chang ge me gam ba zi ko wo chiwa ge chimni na cha shong da ni rim ji rim ji ta wo chiwa ge nyur chung la su kwa ni mo ge choni ta ko se de ni sung zi wo chung wan de ni na ta shang chin na zen na de ka ni ge ni ti mo zi lo sir tang ya na ta ti chin ge ke ma tu shira pa ila tong ge me ni ti mo zi ta ne ta gam bu lo ja chi cha ni un de khang wa zi go khang wan di khang yi ge nyang ge la ka na ga pu ko rang ge nyang ma tu ta wo che chung ni ge nyang chi ge ra zi ge me ni ti mo zi Tani parking da chedin di nu chuni ta wo chunga ta ra shira thoni ta parking ge jik ge ta di chuk ge shawan da tham chu bu jeb sar nu ge chuni ta pe ni ge sa chu cha ge sa ge na ta khwa cha tang se ta wo chiwa ge sha na ta khi ta arti war ta parking di nyor chung anda da chung andi mo ge du chuni ta parking da lo ja chi ge ni wo li ta chedin ni sun nu da ra a te na ta khwa da ko shi na de ge si ko wo chunga ge she chu ta ani ga ata hamashik ke shayri a chozi chilin na taw nga zi chilin na taw ati moyo chamar tena ani ge khwan de danda ye genan de kas ko danda ye goji se ko no khwan de chung tang ti ram ba de ta ja se ga ngap se ngap se danda ye genan de kas ko tena wo chiwa ge se jo ko tang ma har gin i khson thu na yo ti kap se khwan de ko shin yo ji kar ge ko ka cha ta mo she yo se ko wo chung wa ge yong se jo ta ka cha se na cham zi ge ta den khang chang ma ning ga si wo chungwa ga shena khwa gi nan ri kse ko wo chiwa ga shena khwa kho gan nan ri kse ko ta pe ni ga khwa cha di ta man ri kse ta ji ma ong se ma ong ta na ta chi ge ko ga zin na hua long zong chum zum ji na no ko zhong hang chang khang di na jo zhong hang na ta ra ta chum kha ni chang ma yo bzi ri chhor na ma ri chang ma da ni me ong re ji da li ta ni ga ta zhong hang chang khang da zai ong yi ta ni ni zhong hang ta se ko
1: Jul Hui Chima Chung Sunda, Chum Chil Tatang Rampayo. Jul Hui Eshib.
2: Then I thought that Johi Eshib could answer and ask each other be named Chimu's Kinga, Jon Hansirk. Jon Hansikundi, Matula Chetawaga, Tashashi Jet Tubk. Then I chatted, Yanan dear, Niwa Such as Tong Yoka. Nāti tī kūrā jīdūn shē jūjīn, tī nā tāng tī dāngshīr kūndu yī nā Hwā lōng zhōng chēm zhīn jī zhōng hēng kāng gā zhōng hēng bā lir jā tōng rīb yīn, yā lir jā tōng rīb chō dēmō yī nā
3: Chō dēmō gā zhīn bā
2: Dēmō yīn tā nā chī tā tāng gā tā lir kā trēs cip chī nō gā wārndi ngā chān rīn dā tāng lē nō nyā tā pā nī tī jī chī tī nā tō mēr chī jā chī sām khēn nā bē nyā nā mā tā chī mō zhī kā nyā zhōng hēng sē nī nā tī chā chī tāng tī nī pā lā sō kā chī pshā nō gā chō nī tā kō nī pshā nō gā chō zhīn dā lā yī shib zhī lī jā chī sām khēn nā bā gā tā zhōng hēng sē kō nō dī nī wā dā chī khī gā zhī gā chō zhīn dī yī shib zhī lī dī chō nī yāng zhōng hēng sē kō nō dī chī mō gā nī wā wā dī kō nī khab dā zhī nā
3: yā yī yā ngō tī mā yā tā wā zhīn dā gā zhōng hēng sō ngō dī yī nā zhōng hēng lī kōng ngā chēng gā chēng kō gā gōrm tēr dē tā nī yā māng tōl jā chēng gā shā chū rā jā chēng gā dōnyōng dā mī tōng yī tā hui zhōng dā wā zhō gā chī chī gā wā zhōng nō gā jā tā nī jī tēng gā 이거 되게 좋았다 튼튼거 랑신가 라초시꾼도 무시고스 다우진도 디제나 정콘군도 우추게 샤와다나 이차 샤추 지라다 아강적도 튼튼거 자튼지 홍이 된바인 바라 주시군도 무슨이야 정콘들이다 또 우주진이 인지나 조질이 요트바든 냥카 안군고시도 무슨이야 따따 따그 군도바게시 군은디 조진데 인지나 아파트게 루자찬이 톤 메송스 슈나우노 실레니시 디진 실치우가 아파드리다고 텐던나 실치우 아파그레 실치우티 다 공안디 지니 치엔지 가챘다 무 셴용스 셴용스 다요 아파 주디타츠 다우추 카친스 군을 카친 그때 이토트 마쿨라지토니 가는 것이 누 센즘니 메크 테노 쿠그 다그 실치우와 엔지너 다 특히 말랑 단더냐 난자 세기나 저기 되게 숨니 그브라 지금 간단한 우총도 좀 되게다 그냥 되게 쇼크 치즈 군은 생각 주고 정콩글이 공나 용색 되니 당이 그치 그 돈돈데 인지나 질문 신누 그 지크 당이 그쵸 되게 학골가 텔링이나 쪽 되게 그 그쵸 이시즈 이다더니 딱 주시니 다 숑고 공한데 포한데 인지나 그냥 인지나 그냥 하긴 그 실을 실은 돈나 크니가 흔증그 그런 동공능나 오늘 그런 동의 인지나 다 주 그치 하마 되니 다 그 gamurbe anyini sambamu engineering ga shairwe ta gamu mekbe ta shaini mi mek tendan ta kanya khinzin la ka ni kanya khinzin ga totang yonu tumuz gremo tendan na ta ni ku ta ga ni tsna nu engine na khinzin gi ik chara dum ti chi ga mek ka chin gi ik chara ma jigs tendan na ta kni gi ndi chi gi cheng na ta ra khinzin gu nu tumuz gre ni tsna nu ta ga cheng na ta ra ti ke khinzin gu ta na ta kni gi ndi 지카치가 용금액 마운단게 지가 정홍디라 특히 지카치가 마운은 특히 이찬이 했던 거 좀도 무슨 말이야 뭐 당은당이 그냥 아치 정홍게 자청디 거그 전선에 두실리 다 주고 정홍디 예동누가 또 뭐 같이 이 차서 인지나 그냥 돈득치가 오는 말다 주 인지나 이 차도 체리 소이다 공학이 냥거구나 냥거리 되게 이나 돈득치가 오는 말 엄청 또 못해 지가 메크 되는 고등이 그냥 때 다 니가 공학 지문이 메크 진이가 고고 고고 떠나 다 실을 취하는 저고 디진트 하기나 드기 이렇게 되고 실을 취하는 디진트 신수나 샤니르 되고 뭐 단 요양 주고 디나르 로세라 템디 어떻게 메크 더 고다 미춘드게 가다 이데더니 지니다 그니가 다츠군을 그니버라트 가다지 되게 이 미추지니다 그 공안데 인제나 실을 취어들죠 실리 치우고 실리 총어티던데 코안드가 코아케션터나 그 다치 카스크 다 고문다 데 실리 총하시니 데다 그니 그 정콘데 리주 너무 되다야 데지니타 정콘게 이근데 런데던데 그냥 소이 코아게 냥 실리 치운 거 코리 다 돈돈디가 시그 요과 좀 던다지니다 다 너무 저리 단든이 자치 그냥 컨나바 산데지 주누 어주 친성게 제노이나 주까 영나 다 제노고 쇼 어주가 런쿠 다 주고 공아 다치 응가컨나 운고 고무이나 주고 체즈이나 주고 주고 다치 하만디 츠르구다츠 뜻상마 지금 돈도 메큰돌이 되게 정 주고 염니 이제 가는 거 가자 차츠 셀이 졌더니 되게다 전 주고 대인터나 지니다 친선데 안육자스가 마즈 이동 나춘 데탄 데타비 조지 마즈 트뇨 더고단 춘더니 산데제 주 주는지나 치긴지나 가치나 띵조디 타츠 다 냉흥은 녀석이라 용이 냉흥이 이그라 꼬리 되게 있던데 어찌 지금이 천성대에나 지금이나 천성대에 조지를 따라 메크
4: 조지메크
3: 조지메크 베 조지메크 되는데 돈들아 뒤지 지금 지금이 역화좀 천성대에 맞다든 듯한 띵오인데 그래 단데 그 조지 녀무 인제나 아주 그 다우크 신다 온뜩 녀메 송충 그 정콩 당 준든데 나스 당거 뭔가 준든데 다 녀석 돈 타인데 니 큰 인제나 그거 아주 카스테르 다톤이 니우라든 요거리 다톡은 요 고모통선 다치스니 다 아주 얼골레즈니즈게 얼골레니 톤이 얼골레 톤우지 그다 기타리타 얼골렌디 소마즈마시 다 뇽아 리톤노 토무 얼골레 뇽아즈인사고 데네다슈 코추이사라 가즈문주 텐단타 크니 그다 그 총드가 조아이데토니 닌데 지사 지구그지 다음만데 그 얼골레 뇽아 크르톤즈 비텐다나 그 차파린 자구 뱅아인지나 대승 그 차판된 자국 뭐 송거 천원 때린지나 되게다 从这个

0: 그 가연으로드나 마이야 다 카프르노니 라스 케체노니 레메니 드케이탄니타 그 고바멜라 땅 추자용스 뭐 메추자용이다 그 시코노 치자르즈나타 지니 아추 청카나 청카나 손나 클그나타 로레즈그레템디 메크 아추가 댄흥 쇼 메크지 드케 메추자용스 대단히 지그 니츠데 질로이노 지크 총드라니가 가다이노가 가다그 뜨 넌토나노 창망이 지그 달랑군 달랑이 아니랑군 아니랑데 땅니 창마티 땅데 지그 다그 홍트니에메 송초고 정홍디 대진이다 그 너가 다그 정홍디 체리 송데더니 탱캉나 하득지 탱캉그라 지그 정홍도 군데 지그 킬라노르 뭐 덴더나타 그 정홍디 낭터데더니 총덕게 아디스 그친 진짜군 뜨그 터제지야 탱캉가 덴던타 뜨그 크시 줄에다 너가 정홍그 덴홍데 메체나 나 다츠 무마지 가지른들이 그거라 시그 응추 과진다 시그 근데 그 돈돈이라 시그 이과지 프로젝트 담모 단된지나 주식이 가슴 되는 좀 그 정말 그 자톤이 아니 우리도 유지 망가 망나다 주인도 그 계속 점아도 있긴 주고 보나 계속 다시 그 손도 같이 해놓던 맡은 맡은 누구 또 뭔가 어떻게 지라 욕그 여정 나다 어찌 그 아든 흑치긴 지나 어찌 그 아든 혼도 어디 살가지 되고 이제는 어찌 그런 거 괜찮디 졸렌지나 치즈이나 내 혼고 그래 또 그거 지금 너무 이제 나 지금 그거 됐고 내 혼도 혼디 손이 좀 혼고 리코나 손이 좀 혼지 되더나 지금 이런 거 정크나 손나라는 거 셋째로 주고 그거 던지지 그러고 된다는 그런 거 기펜들 손출이 있다 그랬다 조지 니야무 이제 나도 무슨 뭐 그랬다 조지 선방무 이제 나 그저 좀 혼스 건데 다시 어주 응이스 지샤 치즈겐나 쇼코 아니스 좀 마트가 되더니 제 제 지 려나무시 됐던데 디 젠바티 하는 거 체라 소이다 샤 디들리 도무지 군들이야 땅 중든니 인지나 땅 중든니 중고 관로 인지나 관로 사크신도 망그리 그치근다니 준이 공화라더니 주는 망가 다그 총라티 직군으로 망가 된다나 그치 응이스 주와용 마트가 용다 랜트킹 하는 거 조금 지그 또 그거 그 그치그 그치가 요소 산이게나 줬고 되게 정홍이 커서 됐더니 정홍 그때 됐더니 이런 거 한이나 줬고 반다나 줬고 제가 그거 줘야 됐더니 다른 게 공학이 영스크로구나 랑코 영스크로구나 치즈이나 이런 게 듣고 그거 줘야 됐더니 이런 거 한이나 줬고 로코아나 줬고 뒤소 이런 거 자도 리나 줬고 뭐 대나 주지 버그지 이런 거 뒤소 존총이 동스비 고무다가니 시 존총 동스가 동물이 단 당신들 그 준드니라 지금 다 활동인데 다고 뭐라 사건 구근 주고 제가 책그 공화지 니따라다 냥나노 철고 맞다 다고 리마 마송나 그 사건 되게 시절 죽는다 지금 저기라 지그 뜻이다 그거 내가 조지 구지 되게 언제야 당이 지금 질문인데 더니 그거 내가 조이 순한 이제 그거 죽이니 그선 아파를 뭐 아빠 인지나 아빠 용이 됐더니 미친데니 거추위 이간이 담아 헬리 됐더니 거추고 낭토네 인지나라다 그 공항용 거준디 젬발아까트 메노 담아 남아서 지그 청근낭 때 됐더니 그 거추위 이기 남아 응이 주고 시츠크 됐더니 그게 디 됐더니 거추고 정콘디 된 됐더니 지그니라 크레송 슈거 거추 그 아빠 인지나 거추고 정콘디 체리송 됐더니 다 공항용 거주라 다 그 주고 오늘 큰거 손이 지금 담아 있고 근데 참아다 가서 레이트 있다 돈도 참아다 뭐 잠 키워 숨지야 다도 무슨
1: 참혼 장부 나가고 엄들이 참이 흑색진님 저 음르다 자 참모론지
2: 다체 고니 조저던 저 다니다 종흥세 준다가 산이다 차치라스과 디니 한치니 종흥세 건데 첨카네 첨무스 킬레니나 첨거 고니 첨무스 스니 요니나 니 고니 자치 삼카나 바카브다 에타모 다탕 그 자첨 론드나 안드지스 고노 다 고나 샤코 그 홍르트 녀물 송르총 그 종흥세 다니다 응흑축 그 종흥세 다노 큰증 그 종흥세 너무스 고 다나니 레난도 고나 컨레즈나 타 컨타르창 종흥 컨에나라 어 단등 ngapchutka jongang ingo yanan de ng khinzeng ge jongang yinzi tamu ge ta kona tereng ge jojin na sha kon lo ja chi chani cheng ge bu zu chedin di khara ta khu khon de wo chu shini yinzi ka cha ge psa tang na mar tu ta yigi ti na Tani chig te den khang ni ni marna den khang ni ni ka cha ga ja hanyen da mo chang me kemo me na ta shal chung wo na ki ma na ta ni ge pe ni ge wa ra ha da mo ge chig so ji shong na te de ta ta jong khang yi se ko na ta ngab chuk ka jong khang jin na da ga ta

0: 야테난 참더니 리즘 타통 컨디 냥컨도 고즈거 카브르통 강아치 조건데거 카브르닐란스기엘 야 조고디모
1: 제가다시야 데모이나
0: 아 데모 데모
1: 럭치서브데
0: 럭치 라마 레트르치칼랑비 텐션 파마 길라 카세네 망라즈긴고
1: 오 야야야 야야 망라토 다 추 선부 테나도마라 토토마 추 선부 토이 리콘 소소고 리시 만나 용아 리파 데트마인도 쳇도 혼드나 치컨나 예나 카도카스 럭치
0: 레레레
1: 아니 통 지금 오고 나가 가 얼른이나 가 돈은 사와디 막통아
0: 돈은 사와즈게
1: 알레 요너레
0: 요너레
1: 나 돈은 사와 냠는 비나 속아 그래 요거 냠나 요거
0: 냠는 데다 당이 갑지미네스는 사와즈 코드기다
1: 오 야야야
0: 야디모
1: 야디모
0: 야

야토콜란지 테나티 타르타나바 수그 완낭튼지포니 리츤드브질리 공니지나 라마 르트르치클랑비 텐신 파마르길라 카세니 마나냐 모즈가냠 고로뇽즈기즈나 테나 순니지나 테릉글리 츤드그 고브드그누근 삼디르기 감옹미 리츤은 신킨지 두고시그레와 다르트 가든 땅 상진 초스콜랑비 콜롱타 타르세니 도네냐 모즈기 도네 데응 테릉글클음드지니 참리럭지 스크럼 양나급 지밀리스는 아레와시안 킨치 독보요나 특급된 직특심일 교수님들은 아등 특급된 직특심일 교수님들은 특급 다 둥그 끊는 데니기니 레츠는 페브라 갑스스

야드나 워크업슬리즌 타통 칸디 싱킨지 조고메나가치 샴니 테릉글리츠는데가 고브드크타르트 가든 땅상진 초속제랑비 콜롱타 다르스군우 도네냐문데 디타타다든 치친담나 리슨달라산진비 상근 탄지용진 얄름든바지인 나바소그 튼든 땅참비 모든스

0: 나 초르 튼 치바네 다막니 임비 디르진지 츠위초니 콩커버 도즘숑지 한이스 파미 종라신니 참제 땅 스샤샤지르 곰기드라 파머르 젠렌지 땅지 탑담반네 남영 생큼 머트거버 야르브 츠텐지 워티티샤지디힌
1: 야 조그남바 대난 참더니 지적 냥강수의 더스를 고리고노 녹첩상탕 그저 길마 프로로마글랑 빈지필 하르스군노 그 지냐무디인 대난아바초 그 등등 동참비 몬듬스

야쪽 넘바 데나 까부 응미리 츠나 양년 근 독보즈 근이나 르마 포모 도마글랑 비 유하마랑구 니만다 신누구 마는 데레와토노 그타나 슈니 케나비 르마 포모 도마글르크 니몬디에 사르구노

언전 지가 꾸치르진다 아 지게 쓰레데세고노 갱게나니 지그 차히 자문데다 정 게스레든 챙겨서 꾸네레스 아 뜨히 꾸네레 디메체 꾸치르진다 카그 연된데 아 퍼트 쇼르 조연데니 치르진다 느다시르는 체취 다음체 그치르는 시그샤비스 이때 그 이때 어 전부고 보니 치르나 줘가 대노 좋은 거 근데 돈진 성하게 나네 진다 패션 그젠지 아 패션 그젠긴 치르는 어 띠오그스 어 니가 치르는 찌인데 아 찌그 게스르 그 아든첸데 다음체 다 치르는 니브르다 제나 년지 메커 지망 마트레 에트 치르는 그게 남바 아젠트 치르 나년다 그야 그게 찌인데 치르는 마진이 한 모양 지나 말이 말이다 다급 극감들라 냥 캥게 치르즈나 아 그거 좀쇼글라가니 그게 치르나 그도운도 쇼글라가니다 오 냥가 마오 그치르나 같이 그 차히르 랭 치르즈나 아 아양친 마타브레스 아양친 마탕 치르즈나 같이 그래야지 난 바젠트 그녀한테 그녀한테 치르나 그녀한테 그 쟁게나네 아랑진라 그녀한테 지젠스구노 아 니게 치르나 젠더 아 선바에나 치르나 담오 양친 만데 치르즈나 저저리 그게 니가 아 담오 양친 마게 치르나 뜻당 연된라 그 바라 그게 희샤 마리 지멍거스 코히 능데시 과강 알로티 소르미는 바리 그르기시 키마데 벨스 어 안지히튼 디트나스 히르샤와 아 다 희샤즈 나기우즈 나치라치라 어 치타 진이 그치르즈나 히르샤비스 일레 치기경 마리와 아 히르샤비 일레 치기경 마리버스 끙끙나 치르즈 나지고 그 끙끙나 시기다고 그 끙끙나 좀이 오고 했잖아 어 담오영 진마그 식그 식은천 아 지멍그 치르즈나 코히능하다 치르즈나 니다고 그 나 코히능하다 시고하고 어 희샤 안직든나 치나 제타 진예그 치나 희샤 요요그 다음 제타 치나 흑치기경 말이벌 아 지마 접진다 차용스 창미군이다 치르즈나 어 아는 그 식은천 아 지멍그 치르즈나 코한 니나가 치르즈나 시고 그 니나가 니다고 그 니나가 좀다고 그 도요바텔라 지지는 꺼내즈나 지멍라 지멍텔라 루티 소르미 에는 발리스 어 루티 그 치르즈나 소르무 아 크게 치르즈나 아 체르브 그 소르무 니기다 치르즈나 다 버근 그 지르크트 치르즈나 아동나스 만나나스 테는나다 치나 긁시에키 마티제스 다 아드샤 다음치 그 치르즈나 히샤 그 가니 다음칠 토메드 쳔바 아 아브딜르트 가츠라 치르즈나 냐메프르 쳔브르셰피 치르즈나 리진 용지 박츠그나 제브르저지 담오 용친 만드다 치르즈나 뜻답하게 치르나 뜻동 요한드는 나니 너무 위치르나 신부 젠제레스 아 뜻이 치르나 라모 양진 말아 치르나 쳐브 줘바리 단디게 냥그 젠셰우치 냥그 젠데 치르나 히샤 마리 지멍그 크히 능데 시화강 뜻이오가 근데나 치르나 아 종민지 회림 아 회쟁은 안에 치르나 다 가이거 종민지 회지고는 가이거 치르나 종민지 회지고는 아 뜻이가 치라시리 아 종민지 회림 치르에드즈나 지금 그 희샤 다음치 저기나 흑치기정 말이 버 지금 그 코하는가 시기꾼이 너무 그치나 회득 좀 쓰는 말이 좀 무슨 좀 저기나 좀 바쁘고 어두워뜨게 이천 보고 거네 저기나 너무 좀 쓰라지 아 무슨 발아 흑스바인 저기나 어두워뜨게 저기나 너 저기나 좀민 지회야나 좀민 지회 저기는 네가 회진 그 찬이더라 대노 좀 그 희샤 말이 지금 그 코이는 다시 가 강아 저기는 좀민 지회 만원이 어두워지 설미는 발이 이제 공화선 바기는이 아 루틴데 체르톤 체르빈데 소르무그 즈그스 코이탄즈가 워르게 티그다이 아디안 탄즈 데나 아디비 즈그첸 지젠 그니게셰 키마티 젤드즈 타치르나 히죽게 젠게 치르나 티오가 아 데니나 다 저주 너무 후루카 위지게다 차르송데 아 마노니 치르즈나 후루카 앙아와니 마카존 다 조라마나 그 도죽게 치르즈나 담진디 그 구응이스 담진 아 데나 치르즈나 우치 리그 고프튼 글라카니 우치 젠바일라 크르기치르나 샹샹 체근 쪽하기치르나 라마니 뜨그주 네치는 레제보가 셰크쩡그 레제오는 드라니가 그 메시크 나른 그 치르드나 리에적이요 리에 동오이나 치르드나 슴부그 조그 처음에 병이 좀 더디 사응식이 좀 비고르 아 슴부그 조은디 그 치르드나 처음에 병이 좀 더디 사응식이 좀 비고르는데 리 동오이 디그나나 능세기 체르드나 돈스나 스모그 동우이나 체르드나 슴부운데 사차 끊나 니우그 디그 일릉이 좀아 아니와이나 슴부그 요그 종치르그 건을 찌찌고 빠댄다 슴바이나 치메지앙이 접접바 너무 위치는 나오던 스모그 동우 슴부 체르드나 일릉 끊나 니우 누그 사차는 니종 누그 거다
잠릉 응미 지송 와스 응미데 혼나 나이베데 차르키야 마르와라 치크베 지송 아티 주는 오스 지 감데 치르즈나 잠

남릉 지시우가 남릉 세군은데 시리즈나 공틀 연든 양수가 희샤 근첩근은 아티라 그게 지나 남릉도 치게 토수고 시리즈나 게 지나나 지나 소위시우 단든 드니 시리즈나 우치 자르데메 조이 회차다 다급 시리즈나 머리 회청 근거 허로가 된 남릉 남릉 세군은데 시리즈나 초 마티와 그 촌좀 내놨 남부터 차그 동오디 지우가 지그 치르즈나 동진드 최송누 그 그자한테 치르즈나 잠번 잠버지 치나 지가 잠버그 흥그 니어 태우누 그 알릉이 누구 정기다 잠벨랑 지 치르즈나 티켓 돈인지 응네 치르즈나 잠아직 잠지 원지 그 아케 치르즈나 먼진다 만들 와 유가직다 마가 유가직다 와샴치 마가 유간직고가 디타브리 다크 치르나 안자 마직 잠지 원지 그 알레 지구누케 치르즈나 올랑거스 이끼게 쳐진다. 깨라 쳐진다. 탱게지기네 이때지. 키우고 쳐진다. 물기 삼탱게 송우가. 근데 나이 무슨 군은데. 칼나 쳐진다. 리땅을 임파가세니. 토나 쳐진다. 나이 땅 나이 외젠세니. 넘나 요든 땅 람 축은루세니. 생나 잠은년 땅 뛰어들 쪽하. 돈비 쳐진다. 알랑친나 지우가. 디나네 나이 벨랑도 쳐진다. 돈 잠벨랑 그 쳐진다. 공화도 가야되지 쳐진다. 송우게지. 근데 희샤 근처에 나네 치즈요까지나 잠은 그 랑튼다 도화 아이브랑트 심부 코나니 칸드지 대응이 좀가 전중 원처럼 잠수고 나나 아이브랑나 심부드지 영치르즈나 통 카히니 치르즈난다 뭔 용거 다크 그 치르즈나 아이브랑도 다크 그 강이 진지르즈나 야느크 켈라 치르즈나 슬리랑카스고노 자크르크 켈라 치르즈나 상갈라스고노 오르케라 치르나 산스크리티 헨데 치르나 소나지게 치르나 영 상갈아 짐보군 원첸데 치르나 인지 잔디아랑 느크 치르나 응어지르고노 가감데 실란세니 요나 치르나 실란세니 안도무 치르나 아다 아닌 보수고 오늘 나르브 그 치르나 이승은나 동홍거 인지라 영화게 너나 치르나 랑기엘트 영고가 근데 다음 치 치르나 뚜는 지금 멍가 남정이 그렇게 뚜는 지금 멍가 남정이 랑가 랑가 세군누고 게 큰이 용네 뜻이나 상가라 세군누 깽그란데 서치가 용네 뜻이 아 기와르케 셰르 터튼 히르브 잠수 그 담누고 치르나 올랑 아르바 상친의 영미 친중 럭실 자위가 뜬지 아 너무 치르나 회차 어중 특후드 담우가 니나나 아지 말라요비 랑가 그 인데 치르나 잠벌은 가랑이 관아입 그 랑가트 마인지 좀든디 랑기 도후다 두거 점바 지와 그 진정에 얼로티 전부 시야리 흔뜨지와 챔빈도 랑그르시 화스고노 니가 용데 송노고니 람버는 그 치르나 카르토게 참 잠추고 제어노고 랑 텐지리시 알랑트나 치르즈나 상랑세니 남랑세니 다나 크리랑세니 바이키 랑세니 너무고 치르즈나 랑 태요 멍아 치르즈나 히지오 그시 안원 치 치르즈나 아니 뜻 다음 치라 치르즈나 성지가 담반데 다르치 근데 치니 또 뭐지리시 너기 스 치르즈나 랑가게 인데 angon chil da sambu da duk gu zung nugu juan gu nyinga langa zi chirna tiki chagna yinzi jigini sambu gu yil tamche chirna njig song zi njig song chirungi chirna baihun sangi zi gu nundi ga zong zi taku chirna dhani zongda chirna sanga la zi chirna kirga sangi ga dhan da sir chik chirna sanga la zi chirna sanga la ga lang zi tukna yinzi yute ngon chir chirna jakir gu lukun chenbu kaha na bayang chirna da hebi nyong zi ti mtsege chirizna bkhur pase gunu demuge chirizna smu khuro nga jage tsukhyang chirizna kirge du dang zis du chersung chirizna thumrir chirizna angq ge tan band de lat ti jigni chirizna tkhchen ge thokhun langa jewa zungun de chirizna langa ge yune ge thong zis thokhun tan ja gum la sukha ga yakir ge chirizna khewa chenbu demuge chirizna ge jiu dan ba mangyang chirizna yinde shyo yong zis ngwen che chirizna ni ge jo ramana ge sambu ge jo langan jin chin de chirizna yomji ge kap de las zam bu lang ra chirizna ngai bu lang de ni ge wara jam thu chen bu ge chirizna wer che ok wer che nu ge chong ge jo ramana ge chirizna khung ra ji jin zang ge chirizna ma khung ni ga de bi song es langan jin chin de chirizna pan bri ji gu de kap de las zhi ge na chirizna chu ge na san ba zi ge 게우누가 누구 치르드나 다크고 누구 치르드나 팡팡 담지 당우라 통지오 그스 다크고 잠수고나 치르드나 누구 풍우 쳔본데 영 치르드나 원심데 르기지오 그스 그분 가리 치르드나 누구 풍우데 담지 그라가 당르브 쳔게 지정 토동게 돌레 치르드나 아 디게 학급드나 치르드나 년다 동지 그 치르드나 사츠킨 요 그스 심부고 치르드나 심부

안간 전진데 세누기 척게 치르진다 버그다네 엔데 세고노 거두 마루 쿠나게 치르진다 니마 안가루 그치르진다 라만 요구니 너무 사차지게다 치나 거두 마루 그치르나 케브그스 그두 치르진다 랑가게 유게 다급게 스리랑카게 치르진다 니 다음치 그그지나 능은 칠 니게 저 라마나게 선부게 저 랑간 전체 세티 다서 치르나 지금 척게다 치르진다 그 네 아 마리도 그지잖아 이제 또 뭐가 그진 다티 와르트 많이 마치르진다 셰고게스 아 초티근 잠그스 아르즈오크스 아르티냐가 치르즈나 예정 쓰바트 제그스 아 저그런 디그 치르즈나 고 치르즈나 주 배와 담치 그 치르즈나 주 메템네 아 너무 그렇지 아 팀에 체크 치르즈나 아르 체크 아 원체 치르즈나 체크 교 송선 간부 그 그런들라스 예듬지 사 잔드네 지게니 오스르고는 대응 치르즈나 성가라가 랑천 니드니 치르즈나 아 랑네엔드지 오클로르지라 진종 망하게 나나 치르즈나 실로크스 진종 기위 같은 영나 치르나 도업적 진종에서 그노 호스글가 정화하게 치르나 잠노라 니나나스 급들라스 손진 간부 치르나 공팔라 원봉데 치르나 늘르고나스 소아다 비했던 이듬글 하즈고거드지 다 치르나 제름 부치게나 니 다음치 그 롱쇼 냠디 다 치르나 식지르지 사라 누구시나 치르나 제스핀데 치르나 마하게시 흥그에 시나 치르나 개찌레스 다치즈글이 인데 아공다르 다소 치르나 아니 정마그 하탐치크스 남카가 흐진지오그이니 아조라 치르나 어 트리조우추 상침 생화레스 추치르나 올릉고원의 용체 용족 치르나 지오레스 메키라 손무스고주 치르나 하튼 이듬글 하즈겐레나 추 자크르그 유글 호슈그나스 상가라그 잠수근 담드나다 치르나 랑숑그 카르사 반그 접즈그 드나다 치르나 롱우치냐오노고 시마그이구나 잔든 드치냐오요스 드치르드나 아랑숑 마츠기 헨지드베스 자니즈크 치르드나 그 몬츠르 잔드다드나 요스 드다 치르드나 와 그 요기 이드미엔지 롱탄즈스 데브진트 조우기 치르드나 멘츠 그 조르핀데 네츠비 게홍즈기 땅에 토그므르 자크르 카르슈크 종치르 칸트기 잔세군 아 방갈란데 송즈스 드니 치르드나 상갈라그 랑첸 포튼 게트스군 드니 치르드나 조우 마타 게사라스군 메우 다음치 치르드나 능와게 진드게니 아직니 치르즈나다 그게 싫어와이니 성지가 담반데 시기 어젠체당 담바 너무 그치르나 요즈고노 뜻두당스 뜻두 제송 치르즈나 아주 코르당 치와 잠수근 담마 송스 실랑나다 치나 카사 바르네 지고노 디거 잡다나 치르즈나 알롱우치기 체즈기 치르즈나 냐오노게 치 테나스 알롱우치 흔뜻 체니 치와 뜨기당가 되니 아나 르츠터 가마르니 그건 그 치르즈나 사르인 적고니 너무 그다 치르즈나 그치 치르즈나 롱구 땅에 뜻 기노게 치르즈나 요거다니다 잔드네 드치 아니 오스군 너무 그치르나 너무 잼보드 그냥 했어 대치르나 콩티 아니라 쉽가 비죠크스 저송라 오스르 타이와 쇼데 동 저송 그 후세 진예 차비 오스르 근 직든 탐치라 차비 너무 그치르나 능다니다 드치 잼보시 지치과게 치르나 그땐데 단정 용 아드지 오그 로르지당 진중은 하나 치르나 때송 그스 그 다르정 치르나 상가라가 알랑데 다 나이블랑라 나이브케 랑드 치르즈나 성지가 담바 흔드 다르사즈리스 체제 송송 간부 그런데 종에 대등이 오클로 자와라 기통 몽웅 치르즈나 아 나비기니 치르즈나 상가라가 랑 텐데 송용즈 성지가 치르즈나 체력가 단지 몽우가 나네 치르즈나 상가라라 치르즈나 랑가지 사몽드 치르즈나 통 몽우 치르즈나 용거스 알랑트 치르즈나 다쿠케 치르즈나 랑 친 자쿠 상가라 엔드 지다 치르즈나 아제우타 치르즈나 지지다 치르즈나 우치 오케 치르즈나 아 키완드 탐치다 치르즈나 쿠토파 메퍼르 치르즈나 쩨니 안데 모즈리스 동홍 근지르 그 라마나 그 뚜주케 나나요 상가라그 랑첸디기 치르즈나 이종 그노 공통 탱게스 티노나 치르즈나 다 구디무이세나 초등 치인다 나 응응 남치 헷게레 냠부르 화당스 사샤 덕긴 다브슈 거릉데 쩨니스 남카라 랑농데 제샹스 나븐치 요이템비 로우득긴이나 흐스므 흥거 좀바 차르당아르샹스 아름부친 리베남 아랍터먼 디 살란저와당스 아로딘 다브치 츠구치 게닌 지그르지르와스 지흥 어덴웨 메토고 지완 이브진치 노르르 부치 회란랜샹스 세르마 알롱뜨 르히 지송뜨그네 와르메테 당라 아름부치 아나스환 좀 비르라 아이뜨그 응원 비르완 지흥 아타나드기 장스 슈그트르 코피 에스그드니 끈치 이치레와 용스 끈위 탐치라 가항항데 치 ནགས་ལེ་ ཏཁུ་ཏག་ན་ པེ་ཅི་ ཏིང་ཏང་རོ་ཁ་ཡ་ རེད་གནམ སི་ཅིང་ཨ་ཏ་ཡ་མེ་ པར་བག་ཕེབས་ ཇེ་བ་དང་ས བབ་ཆེ་སང་མ་ཏག་ན ཝ་ལབ་ཅི་ཨ་ཟགམ་ཏོ་ཅིན་ ཧུང་ཧུང་ཏ་ཡ་རེ་ཤེ་ཅང་ ཨ་ཡ་ཏ་རང་ཨུ་ཡ་ཏ་ཨམ་པ་ན ཨ་ངུ་སིས་ཨུར་ཏ་ཚེར་ལ་ས

0: 야, 리펑 도파펑 히라 쩍 도파 쩍 히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인나 쩡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레르고나바 디다르타 쳔나바가 산지 나진바나이나 안총은 저거 냠친 칸 워클 헨줄 되니라 공호 좀 땅아라 좀 멍서 좀 거서 저베 누가 참지 공호 땅미 상친 용거 대신 제리 라진 잔들 그 그와 그 고록 잔크 그 도민 잔들인
4: 순인 잔들라 신큰 잔식 어떻게 전이 봐로 로튼디 로튼 그 렌도 얼마 전에 소리

0: 제비 사르좀 남쪽이 파르동 캐신보 나르베자 주체 유지 주유
1: 디글레코네 비웨네츠 칭안이 중국 소정타 뉴주 냠지련 초키 용자 제바 다오시바 중국 튠포르치웨 총소키 신콘 튠장 기내니 갸타스주 소니타 청중지기시 다오콤타 돈나 갸치타 청중듄 파로타 튜송타 돈나 갸자니주타 청중니 파르유비시 튠보르치 웬원소 키 촘제 코르규 지차네 땡부균 형토바타 무튜 리베 초소 조심부시 중국 소정타 뉴중 냠지른 초키 조네토 도구 제비 튠보르치 웬원소지 응업주나 다오시비 신코 다오콤타 돈나 파르유비 튠보르치 웬원소기시 순주소께 유비시 레지기네 대비나 마치 교제 코트 가와타 튕기게 만에 바로 소키 치킨기 쇠비에 슈긴워 제규 소레 키진 공기 뛰는자 무튜 토로 조신 유진 네 갸타 숨주 소치타 청중 게리바타 다오 콤타 돈나 갸주 뛰는타 청중 뛰는 바로 유비시 소중 레시타 어중 레시 심시 제규 망고 튜리바타 도된 제기 키 신콘 뛰는자 기내 갸타 청주타 청중 시리바타 董娜这个日期人工端账给内体给出他成熊的他给出他成熊西帕的游戏提到他们姐女控扩出给您他人工端部用级别四句女点老的七八列中西时女控给人工端账中枪的内给他出他成熊松一把他到孔木他董娜给是两个他成熊西恰云的呀提了孔南去出色脱去的是中国搜证他女中娘这点错去古今选拔周迅以七座给得四个军图给南去天波七文我所给冲着书记你个告别女不他顶住我也不他提个给做你让给了恰三位天烈麻辣他是跟七七位冲着他结果女这期这些女点啊孔去脱不了中西时
0: 天烈台起来给麻雀九节中控给追蓝压给火大动了他冲着你个国别留不起了动画对面你给这边念去他你个念国给念来这就追你听梦他天烈这他他扩追这他底下他电不用去了松用七鬼西松又不是第一个国内别别念书各部家当松就搜过别广州松队在安宁追月经 最新人把了，改革党社会年纪年少的用户，积极给女主从吧，吃松就收集他写东，从对了学不提，各家党松就收集不了，改成警察去把了用他。女主起来说，写不就准备对他，积极给诉讼这些家庭恶中恶事业，错不进来，从对了收据。各地广州松对给政府起来给出不些，军队昂来诉信心，政府昂学给起来吃松他，年冬啥子么去？ 七七开始他南站江边昂塘不少给参与预备，比例开列车站接东来给我的，各部门里出给学生忙多参与。政府从吧团结里浙江给民族游击给开列新的一部是，空气停地的，俺做了民族西拉么西拉边团结啥不参与，六在地我们去积极给松巴车站卡机给给点参与。 他说：“中国团结顶着索托巴塔，第二人工给其团结给七个字母音不啦，上马哈列给预计节约。”咸阳各地政策团，让点表达团，同面三对学会给多少钱？门三对被忙都签约。让点西街推广点被团结，吃家当居住拉给，政策东坡给西街去送约。中国气象牛松点内给主任巡吧，苏斌给，铁卡的针对级别政策，吃西街出去人安能，三八团。
2: 百米人类界给团结给送别多少钱？感谢你说来给予。牛津去了，军队忙别七六个月去。牛肉从别中国团结三百多亩地，中国人类水准团，中国编剧了一季七八全部马赛。中国天津，可能是被团结团扩展这大计，带领游击人别，中国跟着养我们游击节约。各地广州村队团，前些日子团，明明那么多说，七点开三百股，通马组约不马赛。 陆队在这趟所列人工检索、管理各所特别正规给细菌切入当天，正在七点开机东坡路，加当对着店铺牌儿忙都签约。小区居民团在居人别明明能住，人流权限这些所，现在他所有人他级别团在保险系投顾的签约都交了去。家人们给女主从把德克哈尔曼去，比赛票都穷了，三对女方进不点头。广州总队团。 俺最大度三对三百万不念头，扩展总部了，原先没把的也对用心用心，
0: 락제기 추세견 제도로 조신 유부타 균용기 현재를 지구견 나르베 내민 투상도 조신 유 디그네 유럽다 제동세주 상마 덥디 제지 주유 시도 중화를 신나 급갸단 십주배 광주 송두디 예도니 지주류 다우주배 최주영은 인디에 다우주지배 최신인 바라 광주로 니르교인 바시
2: 나무 최딩기 양덕인디 내종 그래 피규르긴 도착인디네트 다들 굉장히 센시버디니 그야룬디니 공부에게 드넘기 생규리 냠다니 제시
1: 디글레 쿠네 비웨네 수 이젠 이슬람 사르지 소마키 소마키 친간니 세자비네 호르모 초카 규네 주지 제비 추신기 니바토 이젠 초니 지자 제비 출람나 신네 조고부타 Kesi chulam tine ka gyurci, dijai minbe cha ju la ngui zingyu ma si, yiren cho ne ta jidu kate jo gyu yin shi ju bishi. Seta na, de simbe nyin chi na, eri ma ki, soku ki, choto chu zin jo gyu ge jiklam ta dijai la, nyingu so ma si, seng zing long we cha ju sung we, hor mu choka kyoko nang ki chu zin dijai nga jo gyu chi bar, nyingu so bata. 총 주기 chu zin ta, nung gi chu zin, nyin zin chu zin je ka ji la dol gyu po shi. 第二点，伊斯兰萨基苏马奇、苏马奇，卓久级别出现了空色期，你的铁当我因是就不是？伊人研究了期，自安尼，那随便玩行了。伊人期，初头卓久期，托达姆南苏萨巴西拉达切呢，霍尔木措卡局内卓济级别出现了，吉库托托达姆朗林德尔格姆是，南苏萨巴尔行呢。 霍尔木措卡局内主机级别出现有三起，熊小起一杆局内卓球局直属他九月被定被唐林九个月不是。二阵马起抽举马本起，年至出错主席崔安妮，生就两张从对头。二阵马起一阵来，徐根九月忙干二十九局帖，特指抗力前行，徐局不是。 现在二战马期中央目击部霍尔木措卡给你这么多底下了兄弟家表可以是不是说不他二战马期他追给目击所一战期求过来得是不参联他帕尔克秦明云是就不是意思是给苏马期即刻抽取本期年铁了可是一战期抽取在朝都中外个意思是来结果切实意思是马上呢抽取了地内联络局彻底切实是就不是
0: 现在长期本地哈德姆恩比亚中央集权部以此案人设置边缘一战期女体二十年之初本月客户名别就不抗抗避免其就不是第二个观念被本年是俄罗斯与初二世集团结合部也新增本月期此案人有人长期本地年轻人集团结合地特别重结的切博开设立重结了他把给细菌持续给明明那么多小部级别明年给那么多说话他没送出所不是了没有人破于解决度 有人长期本地积极争取部得业务了行呢？有人结束马期，在新年的参案人给参与派了，结果开始列入那边，矛盾所列给秋队马拉西了，东地当局。咸阳俄罗斯结束部参案人得业务当我的行呢？莫斯科推出参案人给秋队国部内，秋队局势被派了。俄罗斯开始马拉期，俄罗斯三十万部落可以呢？有人给电价小别明明那么多，给出给价格给他提，都弄当有不是。
1: 第二个库内比维内区，二日从屯部以青安人开发这边城市境内，从所南镇区修建铁路线，就是作为往期。二日的倒顺板，从所塔十九年从期到期，阿国通桥路出个居民松西内，都从塔都呢，阿国通桥路你就在帕里有不塔，帕里塞提，加这些塔城区西西内，到你对门都从那帕里往土西不是。
2: 共产党今年最初见到一种老党，但是忘记伊，连三结婚两件，给上提起了是。每年大节气，俺就老把了出几钱。每年五节气，俺就六把出几钱。出几钱气，俺就出至两把钱。差不多一百只鸡，母鸡一生生，两把的钱。米鸡气这样是江浙切巧。
3: 扬州人民追问你，俺们几点的？扬州时期，苏州康熙期，于体闽南永和期。
4: 美日卡克的经济也简单，推蒙古边的，中华美日期，苏州南沙党，都秀南沙，日王南沙，建议。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승리계 공감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빌리 젠슈구니 팅디리 젠기 낭튼조니
6: 龙啊，前主要被超过在那个，俺做六个人心去苦个专心越级别过他。
5: 季节跟在着民的松鸡，建议他这娃又被两万过了六零七百过了。
6: 中国团四边去，老唐这年推门。